이태백의 주량은 그 어떠하여 일일 수경 300배하고 두목지의 풍채는 그 어떠하여 취과 양주 귤만 걸었고 아마도 이 둘의 풍도는 못 미칠까 하노라. 초장을 처음부터 높은 소리로 높게 질러내는 그 분위기에 맞는 노랫말이죠. 남창가고 갬 어떠하여 취과 양주 귤만 걸었고 아마도 이 둘의 풍도는 못 미칠까 하노라.

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 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자진한잎 중에 골랐는데요. 평농 계락 편수대엽의 세 곡을 연주하는 음악 암영으로 수령음 준비했습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대금 독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임진옥의 대금 연주입니다.

짐작하고 좀 더디 늙게 하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노래합니다. 반 넘어 늙었으니 다시 젊든 못하여도 이후란 늙지 말고 매양 이만 하약과져 백발이 재짐작하여 더디 늙게 하여라. 남창가곡 계면조 편거 반 넘어 듣겠습니다. 김경배의 노래입니다.

반 넘어 늙었으니 다시 점든 못하여도 이후란 늙지 말고 매양 이만 하였과저 백발이 제 짐작하여 더디 늙게 하여라. 남창가고 계면조 평거 반 넘어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곡 보유자 김경배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 이 곡은 국악을 잘 모르시는 분이라 해도 이 곡만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외국인 중에서도 이 곡의 유려하고 장엄한 아름다움이 좋다 하는 분들이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바로 수제천 정읍입니다. 백제시대의 정읍사로 그 뿌리를 추적해 올라갈 수 있는 음악인데요. 정읍사는 고려시대에는 궁중정제인 무고정제의 창사로 쓰였고요. 조선시대까지 이어졌는데요. 조선 중기 이후에 노래는 부르지 않고 관악합주로만 전해지게 됐습니다. 우리 향악곡의 백미로 꼽히고 있는 음악 수제천 1장부터 4장까지 듣겠습니다.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수재천 공명으로 정읍 들으셨는데요. KBS 국악 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은 김영철류 철연금 산조입니다. 김영철은 철연금이란 악기를 처음으로 만든 분인데요. 하와이안 기타와 거문고를 절충해서 철연금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양금을 철연금이라 부르기도 해서 간혹 두 악기를 혼돈하는 분도 계신데요. 두 악기 모두 쇠줄, 철줄이라서 그런 오해가 있습니다만 김영철이 만든 철연금은 다른 명칭이 없이 그냥 철연금으로 고유명사화되어 있고요. 양금의 경우에는 악기 유래와 관련돼서 구라철사금, 서양금이란 이름도 있고요. 또 악기 재료와 관련돼서 구라철현금,

동원의 잠깐다니요. 내 아업에 온 후 점심을 먹자 해도 김치국에 목이 메고 은산을 바라보니 공연한 한숨이요 토적하다가 재편은듯 가슴이 두근두근 술을 과히 먹었는듯 정신이 갓질갓질 두 팔에 맥이 없고 두 다리에 힘이 없어 이마에는 식은 땀이요 입으로는 서나핍니다. 책방으로 돌아와서 옷을 못 입어서 걸고 짐금에 비껴누니 몸은 광활루에 간진 듯 눈은 철연히 춘향을 대하는 듯 눈 감으면 옆에 있고 눈 뜨면 간 곳 없어 깊은 상상의 심병 어린 창자 다 끊쳐 실성 발

설성지 유도여 수도지 유교니라. 대학지도난 제 명명도 갈며 제 신민날며 제 지어지선이니라. 관관저우 제 아지주로다 요조 숙녀군자 호구로다. 남창은 고군이요 홍도난 신부로다. 홍도가 신부되랴 춘향이가 신부로다. 마상에 봉한식이요 도중에 송모춘을 7월 유하하던 9월 수일 가

이제 사방변 말리 하루광할 지부 연대국조 흥망성쇠망군의 금오지주 우치홍수기재주연 홍범구주 들부로 제재군생수역중오 화급판왕의 거치로 요지 성덕장 헐시고 취지어 이래 나리 꺽조 창생기양가 강구전으로 다볼 오것이서 백가구를 쳐가

동인이 책방으로 충충 나와 쉬. 그 도련님은 무엇을 그리 보고지고 소리를 지르셨간디 사또께서 놀래셔 당근이 다 벗어지고 아려드리라고 야단났소. 도련님 이 말 듣고 한번 짜증을 부리는디 야속한 일이로다. 백성의 원망 소리는 못 들어도 그런 소리는 일수 잘 들으신다더냐? 다른 집 노인네는 일홍진도 계시더구만 우리 집 노인네는 늙으실수록 귀가 점점 더 밝아지신단 말이야. 이 때문에 일이 했다고 하나 이는 성악가의 잠시 재담이지 그랬을 리가 있으리오. 도련님 깜짝 놀래. 예, 큰일 났구나. 급할 때는 거짓말이 당제니라 거짓말로 여쭈어라. 내가 노노에 차호라 오셔야 몽불견 주공이란 대문을 읽다가 나도 주공을 보아지이다 흥치로 소리가 높았다고 여쭈어 보아라. 도인이 사

되었소. 옷이 되어 어쩔 거나. 하느님 오늘 규모 대단하시다. 예, 방자야. 예, 해 좀 보아야. 해 이제 육시나 되었소. 이 자식 해가 육시가 있단 말이냐? 옷이 넘으면 육시 아니오? 너 참 매우 유식하다. 예,

천하명산 어디메뇨, 천하명산 구경갈제, 동해 끼고 소순산이 1만 2천 봉우리가 구름같이 버렸으니 금강산이 분명구나. 이런 노랫말도 있었고요. 금강산의 아름다운 풍경이 마치 눈에 보이듯 묘사를 했는데요. 기암교에서 절경 속에 금강수가 세움솟고 구름줄기 몸에 감고 쇠사다리 더듬어서 발 옮겨 올라가니 비로봉이 장엄쿠나. 만학천봉 층암절벽 머리 숙여 굽어보니 구만장천 걸린 폭포 은하수를 기울인 듯 비류 직하 삼천척은 예를 두고 이름인가. 해금강 총석정에 죽장 놓고 앉아보니 창파에 나는 백구 쌍거 쌍내 한가롭다. 복내 방장 영주사는 구름밖에 솟았구나. 마치 금강산의 아름다운 모습을 눈에 선연하게 보는 듯 그런 풍경 만날 수 있었습니다. 겸기 작가 금강산 타령 들으셨는데요. 이내 방장 영주사는 구름밖에 솟았구나. 마치 금강산의 아름다운 모습을 눈에 선연하게 보는 듯 그런 풍경 만날 수 있었습니다. 겸기 작가 금강산 타령 들으셨는데요. 이 곡은 1927년에 경서도 소리의 명인 최정식이 지은 신민요에 속하는 곡입니다. 오늘이 대체 휴일이라서 긴 연휴 시간 잘 보내고 계시겠죠? 이제 오늘로써 연휴를 마감하고 내일 다시 새로운 출발 준비하셔야 할 텐데요. 넉넉한 우리 음악과 함께 몸과 마음 편안하게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염이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음 풍요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 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한여름 이상 기후로 인해 언제라도 갑작스러운 태풍과 호우가 닥칠 수 있는 요즘입니다. 간단한 대처법을 알아두면 비상시 당황하지 않고 대피할 수 있는데요. 한여름 이상 기후로 인해 언제라도 갑작스러운 태풍과 호우가 닥칠 수 있는 요즘입니다. 간단한 대처법을 알아두면 비상시 당황하지 않고 대피할 수 있는데요. 계곡이나 바다에서 물놀이 하던 중 바람과 파도가 강해지는 게 느껴지거나 태풍과 호우 관련 특보가 발효된다면 즉시 물 밖으로 나와주세요. 이때 안전요원이나

길고 파란만장한 한국의 역사를 다시 정성들여 읽어가면서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건 지식이나 정확성이나 판단보다 사랑과 이해, 조건 없는 포용이라는 것을 깊이 느낀다. 1999년 출간된 마종기 시인의 시집 안 보이는 사랑의 나라 속 시인의 말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분열을 넘어서는 가장 명료한 수단은 시인의 말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분열을 넘어서는 가장 명료한 수단은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혜진의 문화시대입니다.

첫 곡으로 양방원의 이너 스페이스 함께 듣고 왔습니다. 광복절 연휴 마지막 날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올해는 대체 휴일까지 주어진 덕에 또 광복절의 의미를 더 오래 새길 수 있었습니다. 역사를 기억하는 일이 왜 중요한지, 무엇을 바로잡고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픈 역사를 기억하며 새롭게 만들어갈 사회에는 갈등보다는 사랑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월요일에는 초대석 코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 인사동에 자리한 복합문화공간 코트의 안주영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모든 예술가를 위한 자유롭고 열린 공간을 지향하는 곳인데요. 잠시 뒤에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어요. 문자 메시지는 샵 0302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월요일에는 초대석 코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 인사동에 자리한 복합문화공간 코트의 안주영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모든 예술가를 위한 자유롭고 열린 공간을 지향하는 곳인데요. 잠시 뒤에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어요. 문자 메시지는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국악방송 덩덕궁 앱 그리고 카카오톡 실시간 오픈 이야기방에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는데요.

0: 정원이 있었어요. 코트야드. 근데
1: 네.
0: 처음에 이 공간에 왔을 때 피막골이 있고 그 안에 오동나무가 있었는데 그 주변으로 정원을 200평의 건물을 비워내고 만들면서 그 정원이 저희에게는 가장 중요한 공간이었는데 그 코트야드의 영어를 소리 나는 대로 해서 그래서 이제 경계 뜰에 꽃을 피운다. 그래서 꽃과 뜰을 합친 그래서 이제 한민복 시인님께도 한번 연락도 드렸었는데 그 모든 경계에 꽃이 핀다. 그래서 경계에 담을 쌓지 말고 꽃을 피우자라는 뜻으로 이제 이것도 저희 친구들이 같이 만들게 된 이름입니다.
1: 아, 그래요? 그러면 그 대표님과 친구분들이 함께 만드신 그 경계라는 의미는 뭘까요?
0: 경계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2016년에 이 공간을 만났을 때, 이 공간만 만난 게 아니고, 윌리엄 켄트리지의 언저리의 미학이라는 도록 수류산방에서 엮은 책과 또 천상병 시인님의 나무라는 시를 같이 만났어요. 그러면서 이 세상이 그 어떤 중심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 문장 중에 예술이란 중심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명백히 쓸모없는 것에 마음을 여는 것이다. 그리고 세상이 서로의 서로를 의지를 해야 된다. 라는. 근데 이제 저희 공간이 그 위치적으로도 자본과 문화의 가운데에 있고, 그러나 또 옛날부터 동서양이 만나서 이제 새로운 물결이 생겼던 곳이거든요. 그리고 또 피막골의 서민 정서와

0: 문화와 예술 또뭐 굉장히 축복이었지만 20대 피천득 조병화 뭐 이런 분들을 다 만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좀그 반드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라고 항상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예술의 자유를 가지려면 이 경제의 자유가
1: 그렇죠.
0: 필요하다라고 생각했고, 그러나 이제 그런 이제 기회가 우연히 오게 됐을 때는 이렇게 점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13년, 4년 그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오셨을 무렵에 명동성당에 189

0: 뭐 저의 친구들은 제가 뭐 30년 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다. 연어가 역류하듯이. 뭐 어느 순간 근데 아마 그 저의 스승님께서 어쩌면 가장 저에게 그런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셨나 생각을 합니다.
1: 인생에 되게 중요한 시간에 누군가를 만나는가가 정말 중요한데, 우리 대표님에게는 그런 인물이 있었고, 그 인물을 만나는 그 시점으로 인해서 이제 새롭게 이 인생길이 펼쳐진 거라고
0: 네.

0: 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공간을 크게 했을 때도 항상 이 해봉 빌딩에서 페스티벌하고 행사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 해봉 빌딩에 연흥사가 되게 짧게 있었어요. 그리고는 1914년에 없어지고 1922년에 조선 극장이 이제 다시 건립이 됐고 그래서 저희가 1층에 조선 살롱이라고 하는 카페 바겸 레스토랑이 있고 그리고 이제 1923년에 토월회 창립 공연이 여기서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이 토월회도 보면은 일제 강점기에 그 일본의 검열을 받으면서 9년간 거기서 연극을 무대에 올리는 활동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토월회 창립 공연이 여기서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이 토월회도 보면은 일제 강점기에 그 일본의 검열을 받으면서 9년간 거기서 연극을 무대에 올리는 활동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국악방송 이렇게 하면서 사실 원일 감독님과 인연이 돼서 이렇게 이 자리에 오게 됐는데 지난 10년간도 원일 감독님을 비롯한 수많은 예술인들이 어쩌면 옛날과 비슷한 활동을 여기서 계속 해왔다라는
1: 그러니까요.
0: 거를
1: 네.

0: 한번 꼭 시간 내서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4921번 쓰시는 분은 비 내리는 날 또 대단하신 분을 만나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오늘은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코트의 안주영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지금 유튜브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시청 가능합니다. 자, 곡 소개를 짧게 다시 할게요. 이 곡 굉장히 좋은데요. 저는 처음 들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이 곡을 추천하게 되셨을까요?
1: 예.

0: 거기서 만난 인연이 새로운 프로젝트로 또 이어지게 된 경우도 있을까요?
1: 있기는 있는데
0: 네.
1: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0: 그래요?
1: 근데
0: 네.
1: 제가 이제 그걸 느꼈어요. 저희가 이 공간에서 사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제가 이 공간에서 하루하루를 정말 약간은 천국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게 신의 옆모습 같다 이렇게 느끼는 순간이 이 공간에서 사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제가 이 공간에서 하루하루를 정말 약간은 천국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게 신의 옆모습 같다 이렇게 느끼는 순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때는 네. 다 어떤 연결의 순간이었어요.
0: 아.
1: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뭘 만들고 이루고 이것보다는 제가

0: 가족이 이렇게 뭔가를 데우는 그런 불이에요. 네. 그래서 근데 어쨌든 저는 이 공간에서 어떤 그런 불을 본 것 같고 그냥 그 불을 지켰던 것 같아요.
1: 와 진짜 아니 너무 궁금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코트를 방문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0: 근데 기대하시면 안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1: 아니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이게 전혀 우리가 상상하던 공간과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을 주기 때문에 뭔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바람에 꽃씨가 날리듯이 그곳에 펼쳐지면 또 가서 자연스럽게 누구라도 함께 공유를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까 그 음악 듣기 전에 잠시 몇 가지 이제 후반부에 이제 하게 될 어떤 계획들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만 현재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전시 그리고 그 코트 예술제 설명까지 좀 소개해 주시면 많은 분들이 좀 기억해 두셨다가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네. 되게 신기한 것이 저희가 매년 유일하게 네. 9월 첫 주만 대부분은 저희 공간을 다 외부인들이 집처럼 쓰기를 권장하고 네. 저희는 그거를 뒤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형태인데 9월 첫 주에만 이제 영화제를 해요. 여기가 극장터였기도 하고 네. 2023년에 그 프라다 그 명품 브랜드 그 파운데이션에서 프라다 모드라는 행사를 할 때 그 나라의 고유한 문화를 보여주는 건데 이제 저희 공간으로 장소를 정하고 영화 감독님들이 이제 김기라 작가님도 오시고 그런 축제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그것을 이어서 가기 위해서 이제 2024년에는 저희의 전설의 작곡가 김희갑 선생님 다큐멘터리를 저희 공간에서 찍었었는데 네. 그 바람이 전하는 말을 주제작으로 했었고 네. 작년에는 캐나다 대사관에서 추천해 주셔서 이제 몽그렐이라고 잡종이라는 그 캐나다로 이주한 한인의 삶 네. 그 영화를 주제작으로 했고 이제 올해 9월 첫 주에 하는 거는 정글의 수호자예요.
1: 정글의 수호자.
0: 네. 네. Guardians of Jungle인데 저희 올해가 이제 프랑스 140주년 이제 해인데 한국이랑
1: 네. 이제 네.
0: 거기에 저희 공간에 정말 놀라운 프렌치 커뮤니티 멤버들 중에 그 파스칼 벨마스라고 그 말레이시아의 그 자바 섬의 열대 우림의 그 팜오일 이제 그 농장 뭐 개발로 열대 우림이 파괴된 것을 이제 몇 년간 찍은 실제 다큐예요. 네. 근데 되게 저 예산으로 거기에 막 묘목 태백대 우림의 그 팜오일 이제 그 농장 뭐 개발로 열대 우림이 파괴된 것을 이제 몇 년간 찍은 실제 다큐예요. 네. 근데 되게 저 예산으로 거기에 막 묘목 퇴비 이런 걸 자원봉사하면서 찍고 그래서 카메라랑 막 번갈아 가면서 근데 저희 영화제에는 꼭 완성작만 하지는 않았거든요. 네. 만들고 있는 과정에도 같이 모여서 서로 논의하는 네. 근데

그거는 제가 선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되게 여유가 있어서 이걸 한다. 우리도 이제 이 공간을 임차해서 하는 거지만, 그러나 이런 공간을 소유하는 거는 엄청난 자본이 필요한 건데, 소유하지 않고도 향유한다는 게

0: 파리의 셰익스피어 앤 컴퍼니도 조지 휘트먼 할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는 좀 체계는 없지만, 근데 지금은 이제 체계를 갖추게 됐는데 항상 그런 건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체계를 갖추는 것과 약간 무질서한 거 사이에 항상 그 사이에는 주고받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1: 네.
0: 그런데 이제 저한테 맞는 또 방식이 있고,
1: 그렇죠. 네.
0: 그래서 저에게 맞는 방식으로는 제가 뭐 완전 연소를 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앞으로 만약에 이제 원래는 뭔가를 생각은 안 해봤지만 이 공간에서 좀 길을 보게 됐어요.
1: 오,
0: 왜냐면
1: 네.
0: 노르웨이에

0: 그 회사는 어디랑도 손을 잡지 않고 독립성을 가지는데 자신이 하는 일로 온전하게 가치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1: 네.
0: 근데 이제 저는 모르겠지만
1: 그것을 지향하신다는, 네,
0: 네.
1: 그러고 그런 철학을 갖고 계신다는
0: 그
1: 말씀이신
0: 회사가
1: 거죠. 예.
0: 저에게 어떤 뭐 등대 같이 길을 주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1: 알겠습니다.
0: 뭘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1: 그거는 저희가 좀 기대를 하면서 기다려 보겠습니다. 왜냐면 코트라는 공간을 또 오늘 이렇게 새롭게 아신 분들도 계실 테니 서서히 알아가는 맛과 재미도 있거든요. 오늘 오랜 시간 이렇게 그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연결하게 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복합문화공간 코트의 안주영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자, 0903번 쓰시는 분께서 초대 손님 대단하십니다. 하게 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복합문화공간 코트의 안주영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자, 0903번 쓰시는 분께서 초대 손님 대단하십니다. 최고의 방송을 듣고 있음이 행복합니다. 해주셨고요. 5962번 쓰시는 분, 오늘 방송 듣기만 해도 즐겁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자, 이곳에 뵌 사람, 사는 냄새와 흔적들, 수많은 사연들 경험하면 다시 생성의 힘을 얻어서 세상 속으로 뛰어들게 된다. 안종 대표님의 말을 남기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 닐 영의 Heart of Gold 전해드릴게요. 박혜진이었습니다.

숨쉬게 되어줄 거예요.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머물고 계시든 오늘 하루만큼은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바로 이진영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호수에 물든 바람 되어 전해드릴 텐데요. 김윤경의 가야금, 임정현의 대금 연주.

모던 가곡의 노래와 연주로 우락, 쉼, 숲 전해드렸어요. 여러분 어디에 계시든 음악 한 곡이 쉼을 만들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바로 오늘도 1부에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리니의 쓰는 만큼 내가 된다 중에서 일부분 준비하고 있어요. 일기든 메모든 단 한 글자라도 적었다면 그만큼 자신에게 한 걸음 가까워진 거래요. 리니 작가의 잘 쓰는 이야기 만나보시고요. 2부에는 조선의 그때 그날은 조선시대의 재밌는 이야기 만나봐야죠. 오늘은 조선시대 곡비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 화초들을 나열하며 부르는 화초타령이자 화초연불. 남도의 산타령 준비했는데요. 이난초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화초사거리 만나보시죠. 구부녀의 호흡입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자꾸만 손이 가는 김밥 꽁다리 말이에요. 소풍 전날의 마음을 빌려 그 김밥 꽁다리 같은 설렘을 기록하기로 했어요. 내일 일어날 기분 좋은 일을 상상해서 적고 문장 끝에 미리 감사합니다라고 덧붙이는 거예요.

엄마 옆에서 몰래 집어먹던 그 순간에 있었던 게 아닐까요? 소풍 전날의 설렘과 나만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주던 엄마의 따스한 손길, 눈빛. 그걸 느끼면서 꽁다리 하나에 세상을 다 얻은 듯 배시시 웃었던 그 마음. 그 순간이 행복인 거죠. 작가는 이렇게 단 몇 줄의 기록, 무엇이든 쓰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써두면 개인의 역사로 고스란히 남는 거니까요. 소풍을 갖고 김밥 꽁다리를 주워 먹었다. 이 한 줄로도 소환되는 기억들이 무궁무진하죠. 그게 바로 기록의 힘, 쓰기의 힘일 겁니다.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리니 작가의 쓰는 만큼 내가 된다와 함께 해봤어요. 오주하의 노래와 연주로 귓가에 들리는 싸름싸름 전해드립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산타요의 아리랑 요들송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 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수풀림의 연주로 나이테 2부 첫 곡으로 감상하셨어요. 음악이 흐르는 바로 월요일 2부의 문을 열었고요. 잠시 후에는 조선의 그때 그날은 통해서 조선시대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오늘은 돈을 받고 남을 대신해 울어주던 조선시대 곡비에 대한 이야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회한을 담은 곡 다음 곡으로 준비해봤어요. 구구절절한 삶의 질곡을 연극의 대사와 같이 말하는 듯한 느낌으로 노래한 곡인데요.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감상해보시죠. 아나야의 노래와 연주입니다.

호랑이의 좋은 기운 많이 담으셨나요? 누룽지의 연주로 호운 듣고 오셨어요. 황해도 구슬 소재로 안녕과 풍요가 깃들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곡 다음 곡으로 만나볼게요. 추다해 차지스의 노래와 연주로 부귀덩덩 전해드립니다.

아니라 상주를 대신해 울어주던 여종이나 궁인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조선시대에는 눈물 한 방울, 곡소리 한 번에 동전 한 입을 받고 대신 울어주는 곡비가 있었다라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자로 울곡자에 계집종 비자를 쓰는 곡비. 실제로 세종실록 등 역사 기록에 남아있는 실제 역할인데요. 하지만 오늘날의 생각처럼 돈을 받고 한자로 울곡자에 계집종 비자를 쓰는 곡비. 실제로 세종실록 등 역사 기록에 남아있는 실제 역할인데요. 하지만 오늘날의 생각처럼 돈을 받고 출장 가서 울어주던 프리랜서 전문 직업인으로만 생각하면 약간의 오해가 생깁니다. 세종실록 세종 1년의 기록을 보면

속 곡비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해로가 다음 곡으로 준비했는데요. 해로가는 인생은 이슬처럼 사라지는 덧없는 것이라는 뜻이 담긴 말이에요. 고대 한나라 황제인 무제 때 이연년이 작곡한 곡으로 알려졌는데요. 장례를 치를 때 상여꾼들이 노래로 불렀다고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죠. 그레타 마타 사회 여러분의

김상옥 작곡의 피리산조는 피리 연주자 이승헌, 타악 양재춘이 함께하고요. 홍수미 작곡의 아쟁산조는 아쟁 이화연, 타악 황민과 연주자의 해석을 더해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산조의 매력을 들려줄 예정입니다. 김상옥 작곡의 피리산조는 피리 연주자 이승헌, 타악 양재춘이 함께하고요. 홍수미 작곡의 아쟁산조는 아쟁 이화연, 타악 황민왕이 무대에 오릅니다. 김정근 작곡의 생황산조는 생황 김태경, 타악 서수복, 이경은 작곡의 검은고산조는 검은고 오경자, 타악 연재호가 함께하며 유민희 작곡의 대금산조는 대금 류근화, 타악 배런이 호흡을 맞춥니다. 같은 산조라는 이름 아래에서도 5명의 작곡가가 그려낸

0: 해석한 창극 살로메가 오는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서울 마포아트센터 아트홀 맥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이번 서울 공연은 전국 투어의 시작을 알리는 첫 무대인데요. 올해 무대에선 김준수가 강렬한 매력의 살로메 역을, 유태평양이 욕망과 권력 사이에서 갈등하는 헤로데 역을 맡습니다. 익숙한 서양 고전이 우리 음악과 만나 어떤 새로운 감동을 만들어낼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익숙한 서양 고전이 우리 음악과 만나 어떤 새로운 감동을 만들어낼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어서 소개해드릴 공연은 창작잉 전통 순환이대입니다. 하근찬 작가의 한국 현대문학 대표작 순환이대가 창작 판소리 음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공연은 8월 27일부터 9월 1일까지 국립정동극장 3실에서 펼쳐지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각 공연 누리집을 통해 자세한 공연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0: 하트의 상사대야.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바투의 이상화
0: 김봉영입니다. 광복절 덕분에 오늘 대체 공휴일 연휴입니다. 벌써 이제 오후 2시니까 아까운 연휴가 많이 지나갔죠?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신가요?
1: 그러게요. 더위에 지친 분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쉬어가면 좋죠.
0: 네.
1: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오늘을 끝으로 드디어 너무너무 가고 싶었던 학교를 드디어 갑니다. 개학이죠.
0: 가고 싶대요?
1: 너무 가고 싶대요.
0: 그래요. 그러면 오늘이 마지막 방학 날이 되겠네요.
1: 그렇습니다.
0: 오늘 남은 오후가 얼마나 귀하고 또 아깝게 느껴질까요?
1: 난리 나겠죠. 밀린 방학 숙제 하죠.
0: 해야죠.
1: 게임도 해야죠.
0: 해야죠.
1: 개학 준비해야죠. 마음이 맞아요. 급할 겁니다.
0: 네. 연휴를 보내고 있는 어른들도 아마 남은 오후가 정말 아깝고 귀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자, 남은 오후 여러분은 뭐 하면서 보내고 싶으신가요?

0: 이제 이것저것 챙길 것들이 좀 많고요.
1: 그렇죠.
0: 친구들 만날 생각에 설레기도 하겠죠.
1: 설레겠죠. 네. 너무 가고 싶어하는 학교.
0: 그렇죠.
1: 모두가 다 좋죠.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0: 아, 예.
1: 학생들은 학교를 가서 좋고,
0: 네.
1: 부모님은 애들을 보내서 좋고.
0: 보내서 좋다. 네,
1: 학교로. 학교로 보내서
0: 교육 활동을 시킬 수 있어서 좋다.
1: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지난주 네. 금요일이 개학이었어요.
0: 아, 그래요? 네. 좀 빨리 했네요.
1: 네, 네, 네, 네. 그래서 뭐 오늘 뭐 애들 그냥 뭐 늘어지게 그냥 쉬고 있습니다, 그냥.
0: 예. 그것도 좋네요.
1: 그렇죠, 그렇죠.
0: 예, 미리 숙제를 끝낸 느낌.
1: 네.
0: 그러나 아직은 좀 더워서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부모님들은 개학 소식에 내심 좋아하실 것 같고, 자, 어른들에게도 연휴 방학 그 앞두고 마지막 날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귀한 오후가 되고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느긋하게 오늘도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네. 함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자, 그리고 오늘 바투의 상사디아에서는 월요일 2부 오픈런 초대석에서는요 전주 세계소리축제와 신진 국악 실험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
0: 네.
1: 정가가게 장명서 씨와 오랜만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0: 저희도 이제 명서 씨와 굉장히 친분을 두텁게 하고 있지만 약간 팬심이 있어요.
1: 있어요.
0: 우리는 장명서 그러면 너무 너무 잘하는 아티스트.
1: 맞아요, 맞아요.
0: 이런 팬심으로 항상 저희도 만나고 있는데
1: 네.
0: 자, 오늘도 라이브를 또 준비해 주셨답니다.
1: 그렇습니다.
0: 자, 준비하고 있는 공연들 라이브까지 오늘 네. 이야기도 나누고 음악도 들을 테니까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세계소축제 그 공연했는데 진짜 분위기가 엄청 네.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0: 장명선데
1: 그 소식도 네. 이따가 모셔서 네.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자, 오늘 바투의 상사디아 참여하신 분들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나니 포기김치,
0: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잔기지떡에서 떡 선물,
1: 국악방송에서 준비한 각종 기념품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바투의 시대
0: 바투의 상사대합니다. 끝.
2: 50원의 즐거움 지금 바로 눌러, 100원의 행복 지금 바로 꾹꾹.
3: 하늘천 따지 가물현 누룩항, 천지혼낭 생긴 후에 이를 승진이 밝았다. 산천이 개탁하고 만물이 번성할 때, 금년해본 이 동네 진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담명자는 수명장수, 박복자는 부귀영화, 공명부자자는 자승창승, 경고자는 적득협자, 농사자는 장원하고, 상업자는 재수대통, 나갈 때는 간짐지고, 들어올 때는 온짐지고, 자꾸 잡시는 우랄로 가고, 만복대복은 이리로서. 여루여루 성주야, 성주님 모실 터를 닦자. 함경경화 공명우자자는 자승창승, 경고자는 적득협자, 농사자는 장원하고, 상업자는 재수대통, 나갈 때는 간짐지고, 들어올 때는 온짐지고, 자꾸 잡시는 우랄로 가고, 만복대복은 이리로서. 여루여루 성주야, 성주님 모실 터를 닦자. 함경도라 백두산은 두만강을 둘러있고, 두만강 정기가 떨어져서 평안도 모양산 생겼어. 모양산 정기가 떨어져서 대동강이 생겼네. 대동강 정기가 떨어져서 항해도 구월산 생겼어. 구월산 정기가 떨어져서 재령강이 생겼네. 재령강 정기가 떨어져서 강원도 금강산 생겨서, 금강산 정기가 떨어져서 임진강이 생겼네. 임진강 정기가 떨어져서 경기도 삼각산 생겼소. 삼각산 정기가 떨어져서 한강이 생겨서, 한강 정기가 떨어져서 충청도 계룡산 생겼소. 계룡산 정기가 떨어져서 백마강이 생겼네. 백마강 정기가 떨어져서 전라도 지리산 생겨서, 지리산 정기가 떨어져서 영산강이 생겼네. 영산강 정기가 떨어져서 경상도 태백산 생겨서, 태백산 정기가 떨어져서 낙동강이 생겼네. 낙동강 정기가 떨어져서 양산 금정산이 생겨서, 금정산 정기가 떨어져서

0: 김덕명의 소리, 이생강의 대금, 김청만의 장구로 경상도 성주풀이 듣고 왔습니다.
1: 진짜 네. 음악 자체가 무해하다라는 느낌이 딱 오지 않나요?
0: 맞아.
1: 마음이 편안해지고 듣기 네. 좋은 소리였습니다.
0: 네. 아니, 우리 애들이 지금 큰애가 5학년인데 네. 5학년 생일 때 네. 7월 달에 생일이니까 그때 스마트폰을 사주겠다. 그래서 요 생긴 지 몇 달 안 됐어요. 예. 근데 이제 잘 쓰더라고요. 근데 네. 방학 숙제 중에 그 너튜브를 통해서 한 99개 그 영상이 있어요. 네. 그거를 보고 오라고 했나 봐요. 그게 숙제예요.
1: 유튜브에 업로드를 해 주는군요.
0: 예. 네. 그 아예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역사 관련된 거 있죠. 네. 그런 거를 보는데 얘가

0: 너네가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스스로 다 해냈을 때 나에게 얘기해라. 부모에게 얘기해라.
1: 보상.
0: 응. 그리고 시간도 서로 합의하에 정하자. 그럼 이제 기본값이 한
1: 그렇죠.
0: 30분.
1: 선택지를 주는 거.
0: 30분 정도 되고 거기서 이제 10분 추가냐, 20분 추가냐. 오늘 뭘좀더 했기 때문에 나를 시간을 좀더 달라. 그러면 이제 부모가 고민해서 동의를 하면 20분을 더 주든 10분을 더 주든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스톱워치를 켜놓고 합니다.
1: 네, 타이머를 켜놓고.
0: 그래서 떠떠떠떠 울리면 이제 그때 딱
1: 맞아.
0: 멈추더라고.
1: 그러니까 안쓸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부모님들이 그렇다고 아이를 통제하려고 그러면 그것도 안 되거든요. 통제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아이들을 잘 이해시키는 게참 중요한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좀 만드시는 분들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어떨까?
0: 좀덜 재밌게.
1: 덜 재밌게 모르겠어요. 하여간 뭔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
0: 에.
1: 사회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건 뭐 어디까지나 희망사항이고
0: 아이고, 그렇지.
1: 사실상 일어나긴 어렵죠.
0: 네.
1: 자, 어쨌든 이게 잘못하게 되면은 또 개인정보 같은 것도 그 노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자녀들에게 잘 이해시키고 온라인 노출이나 개인정보 보호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것도 설명해 주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0: 네. 자, 음악 한곡 듣고 오겠습니다. 성창순 전정민의 소리로 흥타령 듣고 오겠습니다.

0: 성창순 전정민의 소리로 흥타령 듣고 왔고요. 자, 여러분들께 드리는 공연 선물이 있습니다. 9월 3일부터 26일까지 서울 국립극장에서는요. 세계 음악극의 다채로운 매력을 한자리에서 느낄 수 있는 2016 창극 중심 세계 음악극 축제가 열립니다.
1: 네.
0: 그중에서 9월 12일과 13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공연하는 상하이 경극원의 지단 왕자의 복수 공연에 우리 바투의상사디아 청취자분들을 초대합니다.
1: 셰익스피어의 고전 햄릿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경극으로 재창작한 작품인데요.
0: 네.
1: 초대 공연 날짜는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5시 공연이고요. 1인 2매씩 보내드립니다. 네. 우물정 030이 유료 문자로 신청하시면 금요일에 당첨자를 발표하겠습니다.
0: 네.
1: 세계 음악극 축제라고만 해도 될 법했는데
0: 네.
1: 앞에 창극 중심
0: 아
1: 요걸 넣었어요.
0: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진짜.
1: 축제 측의 의지가 보이죠.
0: 네.
1: 예.
0: 우리가 무슨 방향성으로 지금 이것을 가고 있다.
1: 하는지.
0: 네. 그게 명확하게 있어서
1: 맞아요.
0: 그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진짜. 네. 자, 이번에는 중앙거문고 합주단의 연주로 출강 듣고 오겠습니다.

0: 커피콘이 내려가면 맹고가 달려간다.
1: 텐션이 내려가면 장인어른 달려간다.
2: 커피 사고 싶다.
3: 똑딱이 퀴즈.
0: 노래하고 싶다.
4: 노래하고 싶다.
0: 이것저것
4: 이놈 저놈
0: 묻지마
4: 따지지마
0: 우리 모두 다투한테 달려간다.
5: 파트의 상사디아. 가슴을
6: 대고. 언녀나 나 목이 안 돌아가. 어쩌면 좋아. 혹시 담다디 담다디 담다디 담아. 나 담 걸렸나 봐.
7: 진짜 아니 담 걸렸으면 그냥 좀 조용히 있지. 뭐 노래도 다 하고 왜 그래 진짜. 너 병원 좀 가봐. 신경정신과 이렇게 더 짜증이 느렸어. 진짜 너 가지가지하네. 근데 너 담이 뭔지는 알고 그렇게 막 소리 지르고 짜증내고 그러는 거야?
6: 담 K근육통 좀 들려나. 아 내가 어제 잠을 잘 못 자서 그런가. 아 아파. 담 많이 아파.
7: 아우 야 너는 맨날 그렇게 엄살이 심하니.
6: 엄살 아냐?
7: 담은 한의학에서 체내에 순환하지 못하고 정체된 노폐물을 통칭하는 개념이래. 대길이 너처럼 목과 어깨가 뻣뻣해지고 통증이 발생하는 것도 기혈이 흐르는 통로가 막혀서 그렇다더라.
6: 그렇다면 한의원 말고 병원에서는 담을 뭐라고 한대?
7: 궁금하긴 해? 궁금하긴 한 거야 진짜로?
6: 많이 궁금해.
7: 알았어. 현대의학에서는 담이라는 병명은 없고 대신에 근막통증 증후군이라고 한대. 한마디로 외상이나 근육

0: 멋졌습니다.
1: 특히 곽범 씨. 아주 조롱을 하시던데.
2: 내가 왜 그래야 돼요? 내가 왜 사과해야 돼? 내가 그 친구 좋아한대. 내가 사과해야 돼요? 이거
1: 아, 정우성 씨 그 빠담 따 빠담 저 진짜 좋아했던 드라마인데 그 눈빛. 이후에 못 보고 있어요.
0: 눈빛. 예.
1: 그리고 곽범 씨가 저 그 누구예요? 민요아 씨는 그 누구야? 아 갑자기 이름이 생겨. 송소희 씨.
2: 아 예.
1: 송소희 씨 곡도 성대모사했잖아요.
2: 아 그래요?
1: 예, 예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기분이 나쁘던데.
0: 아니 또그 재밌게 하는 게 그, 그분의 업이니까.
1: 네, 아주 재능이 많으세요.
0: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음악 한 곡도 듣고 올 건데요. 이거는요. 2023년 한국음악 프로젝트 본선 진출곡인데 AI를 소재로 한 곡으로 인공지능에 잠식당하지 않겠다는 그런 포부를 담은 음악이라고 합니다. 자 티미의 시스템 듣고 오겠습니다.

0: 얘기 나오니까 생각나는 건
1: 네.
0: 인공지능 AI가 스마트폰 가격을 이제 거의 냉장고 한 대 가격 수준으로 올려놓더니
1: 네.
0: 이제는 말이죠.
1: 네.
0: 대학생들의 전공 선호도 바꿔놓고 있다고 합니다.
1: 그러게요. AI 시대에 기업들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철학과에 대한 관심, 인기가 눈에 띄게 높아졌다고 하고
0: 그렇습니다.
1: 반대로 컴퓨터공학과의 인기가 3년 새 크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0: 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개발자 수요가 엄청 많았죠.
1: 막 초등학생들도 막 코딩 수업 있고 막 배웠어요.
0: 근데 이제 코딩을 배울 필요가 없어요.
1: 맞아요.
0: AI가 코딩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1: 맞아요.
0: 그래서 최근에는 AI 기술 발전으로 코딩 업무의 상당 부분이 자동화되면서 전공 선택에도 이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1: 전문가들 말로는 AI 시대의 컴퓨터 공학이라고 하는 건 마치 컴퓨터가 인기 있는 시절에 주산을 배우는 그렇죠. 셈이라고 합니다.
0: 그렇습니다.
1: AI 시대의 컴퓨터 공학보다는 인간의 언어와 사고를 다루는 역량이 더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겠죠.
0: 그러니까 이제 표리, 표면과 이면을 보면 표면적인 것들은 이제 AI, 피지컬 AI가 다 대체가 가능하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중요한 가치는 이면이다 생각을 해보면 이면에 결국 생각, 마음, 정서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데 그런 것들, 사고력들을 기를 수 있는데 철학만큼, 인문학만큼 또 좋은 어떤 그 전공 분야가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1: 또 그쪽으로 보면 싹 또 몰리겠네요, 또. 그죠?
0: 근데 그게 기본이 돼야 될 거예요. 그게 기본이 되어야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참. 다양한 어떤 파생이 또 일어나겠죠.
1: AI 시대에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하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0: 그쵸. 질문하는 능력은 결국 사고력에서 오는 거고요.
1: 네.
0: 어쨌든 AI 시대 앞으로도 우리가 뭐 사실 다 예측할 수가 없어요.
1: 없어요.
0: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변모될지 우리도 아무도 모릅니다.
1: 또 이러다가 또 다른 과가 또 유행이래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지.
0: 뭐 뭐가 다시 없습니다. 나타날 수 네. 있을지 모르죠.
1: 네.
0: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나의 생각, 나의 마음 이런 것들은 가면 갈수록 네. 더 가치가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1: 자, 1부 끝곡으로 장사에게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듣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이따 봬요.

0: 나의 라디오쇼 우리만 들을 수 있을 순이야. 야들아 모여봐라, 우리 소리 다 모였구나. 우리 모두 신나게 놀 수 있는 여기는
1: 파투의 상사디아.

0: 와, 김치를 안 먹는 한국인이 두 배나 늘었대.
1: 왜 그런 걸까? 하긴 요즘 어린이들도 그렇고 젊은 세대들은 김치 말고 먹을 게 너무 다양해서 혹시 그래서 그런 건가?
0: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게다가 1인 가구가 엄청 늘었잖아. 혼자 사니까 김치를 담궈 먹기도 뭐... 와, 김치를 안 먹는 한국인이 두 배나 늘었대.
1: 왜 그런 걸까? 하긴 요즘 어린이들도 그렇고 젊은 세대들은 김치 말고 먹을 게 너무 다양해서 혹시 그래서 그런 건가?
0: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게다가 1인 가구가 엄청 늘었잖아. 혼자 사니까 김치를 담궈 먹기도 뭐 어렵고 사 먹을 때도 김치 말고 뭐 선택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런 것 같아.
1: 한류의 열풍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건강식으로 김치를 만들어 먹기까지 한다는데 정작 김치 종주국인 우리나라 사람들 김치 섭취량이 최근 15년 사이에 크게 줄었다는 건 좀 섭섭하긴 하네.
0: 실제로 하루 동안에 김치를 한 입도 먹지 않은 사람의 비율도 두 배가량 급증했다고 한국지역사회영양학회가 발표했더라고.
1: 그러게. 예전엔 하루 종일 김치를 안 먹는 사람이 10명 중 1명 수준이었다는데 지금은 10명 중 2명 이상으로 늘어난 셈이래.
0: 아이고야. 김치를 담그고 나누는 우리 김장 문화가 2013년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는데 이러다가 역사 속으로만 김치가 남는 거는 아니겠지?

0: 한국인의 라디오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8월 17일 월요일 2부 출발합니다. 양희은의 김치 깍두기 듣고 왔습니다.
1: 와, 김치를 섭취하지 않은 분들이 두 배가량 늘었다고요?
0: 그러게요.
1: 먹을 게 많아져서 진짜 그럴까요? 사실 전체적인 김치 섭취량이 감소하기 시작한 건 오래됐죠.
0: 네. 1인 가구 간편식 소비 증가 등등등 우리 밥상이 많이 변하긴 했습니다. 2010년만 해도 한국인의 하루 김치 섭취량이 110g 정도였었는데 2024년에는 그게 이제 90g 정도로 줄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1: 연령대별도 김치 섭취가 전 세대가 좀 다 줄었고 특히 청년 세대에서 급감했대요. 오히려 뭐 김치찌개나 찜, 볶음밥 등 요리 재료로 김치를 활용하는 비율은 높아졌다고.
0: 아, 그건 높아졌고. 네. 그러니까 생김치보다는 조리 한쪽으로 이제 넘어간 거네요.
1: 네, 그런 것 같아요.
0: 근데 아무리 먹을 게 많아졌다 하더라도 김치는 대체품이 없잖아요.
1: 완전히 기본인데, 네. 기본값인데.
0: 저는 가면 갈수록 김치 섭취량이 늘고 있어요.
1: 저도요.
0: 예. 네. 너무너무 맛있어요, 김치가.
1: 맞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먹습니다.
0: 딱 처음에 샀었을 때 그 사각거리는 김치도 너무 맛있고 네네네. 조금 익힌 다음에 신맛이 살짝 올라올 때 그때 먹는 김치도 그쵸? 너무 맛있어요.
1: 좋은데.
0: 아, 정말 김치는 사랑입니다.
1: 슈퍼푸드고 저는 개인적으로 슈퍼푸드라고도 생각하고
0: 그렇죠.
1: 미세플라스틱도 다 이렇게 탁 잡아서 또 맞아요. 제거해주는 역할도 한다고 하고 계속 그 김치의 효능이랄지 좋은 점들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잖아요.
0: 요즘에 제가 이제 계속 바빠가지고 밥을 제대로 못 먹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빵이라든지 김밥.

0: 아무튼 뭐 이 네. 전주 세계 소리 축제가 이제 어제 막을 내렸죠. 축제 끝나자마자 네. 이렇게 또 바로 달려와 주셨는데 많이 피곤하실 것 같은데.
1: 잠을 잘 잤대요.
2: 불러주셔가지고 불안한 마음으로.
1: 아니 그냥 와주시기만 해도 감사한데 뭔 또 커피를 사왔어요.
0: 아유, 그러니까. 오,
2: 피곤한 현대인에게.
1: 빈손으로 오는 법이 없어.
0: 그 전주 세계 소리 축제에서 두 번째 달과 함께 공연을 하셨잖아요. 네. 분위기가 그렇게 좋았다고 그래요. 맞아요.
2: 네. 그 사람들이 되게 늦은 시간에 했거든요. 9시, 9시 반 이때 시작했는데 네. 다들 이렇게 다 낮 9시 아니 뭐야. 낮 한 2시

0: 어떤 식으로 만드셨을지.
1: 대단하시네.
2: 프롬프트가 일단은 제가 쓰는 그 영상 AI 프로그램이 영어로 입력을 해야 잘 알아듣는 애예요. 그래서 네. 영어를 잘 못해서 네. 이제 다른 AI를 또 써가지고
1: 영어로 변환해줘.
2: 내 마음을 이렇게. 영어로 만들어줘. 이렇게 하고.
0: 그 내용이 뭐예요? 내용이.
2: 내용이 있군요. 곡별로 네. 다 달라요. 약간 네. 여창가곡 한바탕을 하면 15곡이거든요. 그래서 15개의 옴니버스 이야기를 들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면 첫 곡인 그 여창가곡 이수대의 버드렌 같은 경우는 네. 되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사랑한 사람이 안 온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나의 늙음과 그런 걸 되게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담았는데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주저리저리 썼어요. 네. AI한테 네. 이걸 어떤 시청각 자료를 주면 좋겠니? 자기 너의 생각은 어떠니? 네. 궁금하시면 보러 오세요.
0: 그러면 영상의 결도 궁금해요. 아, 약간 영상, 수채화 이건... 느낌이에요? 아니면 뭐
2: 그것도 곡별로 달라요.
0: 달라요. 아, 다 달라요. 스타일이.
2: 예를 그러면... 들면 네. 그 옛날에 이제 중국의 고사에 나오는 인물들이 나오는 네. 그 곡이 있는데 네. 막 백이 숙제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은 실제로 백이와 숙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잖아요.
0: 모르죠.
2: 저희가 그래서 그 그림체로 좀 대체를 해가지고 표현을 했고요. 예. 자연에 대한 뭐 청산도 절로절로 같은 곡들은 노래방 가시면 배경 화면에 그 자연 배경 뜨는 거 있잖아요.
0: 맞아요.
2: 그런 거에 조금 질감을 다르게 해서 나올 겁니다. 그리고 노래 가사도 실제로 적어드릴 거고 그 시조 원문하고 그 밑에 현대어 해석을 넣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인트로에는 가곡이 이제 전주가 있고 노래가 있는데 그 전주가 1분 이상 길어요. 그럴 때는 대여음을 틀어놓고 이제 영어로 AI가 제가 아닌 이렇게 나레이션을 해줄 거예요. 이 곡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서 네.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고자 만든 공연이어가지고
1: 이번 공연이 제목이 달의 정원이잖아요.
2: 네.
1: 그러면 전체 런타임이 몇 분 정도 되고 거기에 다 영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2: 네. 그래서 아직 세 개 못 만들었어요.
1: 전체 런타임은 몇 분 정도 나와요?
2: 한 시간 반 안쪽으로 끝날 겁니다.
1: 그거를 다 영상을 만들었다고요?
2: 네, 영화 한 편 보시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1: 그래서 이번에 보통 일이 아닌데.
2: 그래서 지금 플레이가 잘 될지 노트북이 괜찮을지가
1: 그러니까.
2: 걱정이에요.
1: 용량도 어마어마할 거고 보통 이제 스틸 컷이 나오면 그것으로
2: 맞아요.
1: 15초나 20초를 해주고 톤을 계속 맞춰가면서 계속 해야 되잖아요.
2: 약간 그렇게까지 고퀄은 제가 못할 것 같아서
0: 네.
2: 그래서 옴니버스로 다 다르게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1: 그거 보통 일 아닌데.
0: 맞아요.
2: 목이 너무 아파요, 선생님.
1: 그래. 아 연습할 시간은 없겠는데요?
2: 근데 되게 웃긴 게요. 그 편집하면서 초단위로 계속 듣잖아요.
0: 네.
2: 계속 연습을 하기는 하는데 완곡을 지금 하기가
1: 그러면 방법을 하나 제시하자면
2: 네.
1: 엄청 슬로우로 15초짜리를 한 40초로 만들고 약간 이런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2: 좋아요.
0: 그런 것도 방법이고
2: 기능이 있어요. 네, 있어, 그 프로그램 안에
1: 루프로 만들고 약간 이런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2: 좋아요.
0: 그런 것도 방법이고
2: 기능이 있어요. 네,
1: 있어,
2: 그 프로그램
1: 있어.
2: 안에
0: 루프를 걸어요. 루프를 걸어야 돼요.
2: 역시 경력자 선생님들.
0: 원래 영상 작업 같은 거 전문가한테 맡기면 1분 단위당 진짜 가격이
2: 맞아요.
0: 어마어마할
2: 진짜
0: 정도예요.
2: 진짜 비싸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한다고 했는데 호기롭게 괜히.
1: 대단하십니다.
0: 근데 그런 작업 물론 어렵지만 네. 그래도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나
2: 네.
0: 또 배움도 있어요.

0: 그 아까 잘 등장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1: 네.
0: 막 아예 안 나오시는 건 아니죠?
1: 무대에 나와 있고 제가 영상을 플레이를 해요. 근데
2: 진짜?
0: 오퍼레이션까지 하시는 거예요?
1: 네. 뭔가 이렇게 한번
0: 원맨
1: 해보고
0: 쇼네 그러면?
1: 싶어가지고. 네. 무대에 이렇게 맵, 이렇게
0: 아.
1: 노트북 놓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되게 멋있더라고요.
0: 아니 근데 의미가 있겠다. 왜냐면 그 다른 공간으로 그
1: 네.
0: 들어가는 출발점이
1: 네.
0: 가객이잖아요.
1: 맞아요.
0: 가객이 출발시키고
1: 네.
0: 노래로 또 다른 데로 이동시키고
1: 맞아요.
0: 의미가 있네요.
1: 자꾸 정원은 이제 들어가는 것부터 음성이 나오고 자막이 나와서
0: 네.
1: 사람들이 이제 거기 이입만 해주시면 되고요. 관객분들은
0: 예.
1: 들어오셔서 이쪽을 볼까요? 아니면 하늘을 볼까요? 이렇게 제시를 해드려요.

0: 사용을 할수 있게 된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지원금 안에서도 해결이 될수 있게 되었고 너무 감사하게도 사용을 할수 있게 또 허락을 해주셔서 네.
1: 제작비 많았으면 연주자 불렀겠죠.
0: 그쵸, 당연히 그렇게 하고 싶었죠.
2: 영상 감독님 섭외해가지고
0: 그럼요.
2: 이렇게 이렇게 아니 영상 이거 말고
1: 저는 너무 MR이 틀고 싶습니다. 설마 그랬겠냐고요.
0: 그건 아닌데 네. 이거를 영어로 장악을 그 영어로 나레이션 한 이유고 예. 해외에서도 연주를 하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네. 굴뚝 같았어요.
1: 그러니까 이동성
0: 네, 네. 이게 딱 시간이 정해져 있는 공연이 다 보니까 또 유동적으로 이렇게 할 수 네. 있을 것 같고 네. 네.
1: 그치 우리 사실 말은 안 했지만

0: 어떤 곡 부르세요?
1: 여기서 오늘 특별히 허락해 주셔가지고 미발매 곡을 들려드릴 건데요.
2: 아, 오늘요?
0: 이따가 오, 예.
2: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 달의 전체 컨셉은 가객과 함께하는 거예요?
1: 아니에요.
2: 그건 아니에요?
1: 그냥 두 번째 달이라는 팀 원래 원색을 가져가기로 하고 거기에 이제 저도 가객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고 그냥 노래하는 사람 보컬리스트.
2: 원색은 아일리시
1: 그쵸.
2: 음악이잖아요.
1: 얼음 연못 같은 거 많이 기억을 하실 텐데
0: 그렇죠.
1: 그런 음악들을
2: 다시
1: 위주로.
2: 이제 자기의 정체성을 향해서 다시 가자. 아이덴티티를 찾겠다 이렇게 되는
1: 네네
2: 거예요.
1: 그런 것 같아요.
2: 아, 그러면 정말 그냥 싱어로 모시는
1: 네,
2: 거예요?
1: 그래서
2: 아.

0: 끊어가야죠. 뭐.
1: 네. 녹음 중에 제일 많이 신경 쓴 부분이 있다면?
2: 녹음 중이에요. 네, 네. 그 장난이 끝나고 다시 시작할 때.
0: 아 어디가 첫박이야?
2: 네.
0: 그게... 누가 알려줬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누가 저 고개짓 이렇게 해달라고 하든지
3: 그러든지
0: 그럴 것 같은데.
1: 4, 3, 2 이렇게.
2: 그 현보 쌤이 만돌린 치면서 기타 예. 치면서 지금
1: 아, 지금 모니터로.
0: 어? 그럼 놓쳤잖아요.
1: 아 그리고 이 네. 세븐 보이드즈가 이게 우리가 박자 눈이라고 하잖아요.
2: 네, 네, 눈이,
1: 눈이 확 안 들어오는 네, 음악이에요. 맞아요.
2: 그렇게 의도하셨대요.
1: 그러니까
0: 아, 일부러
2: 막 네. 일부러 칠체를 끼워 맞춘 느낌이 안 나고 자연스럽게 칠체를 맞아요. 흡수해서 연주하는 어, 것처럼 해달라고
0: 그런 하고. 느낌이었다고 네. 전해주시죠.
2: 전해드리겠습니다.
0: 노래 잘하시더라. 네. 곡 좋다. 네.
1: 그리고 그 곡 전달해 주세요. 장명서는 보물이다.
2: 네. 네. 감사합니다.
1: 진짜.
0: 목 컨디션 괜찮으십니까?
2: 네.
0: 괜찮으세요?
2: 네. 그렇죠. 가곡을 네. 할 수 있으려면 정말 사실 잘 가다듬어지잖아요. 전통 소리가 맞아요. 더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긴장하는 일주일을 또 보내겠네요.
1: 네. 네. 이제 목요일이니까 얼마 아, 안 남았거든요.
2: 일주일도 안 남았네요.
1: 네. 맞아요. 잘할 거라고 아유. 믿습니다.
2: 네. 열심히 고생하십시오. 준비해보겠습니다. 네.
0: 영상 감독님. 고생하십시오. 자, 자 우리 청취 여러분께 네. 끝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2: 여러분 이제 여름이 다 가고 9월이잖아요 곧 네. 하반기도 별일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바투의 상사 지적 맨날 꼭 보겠습니다
0: 네. 영상감독님 고생하십시오 자. 자 우리 청취 여러분께 네. 끝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2: 여러분 이제 여름이 다 가고 9월이잖아요 곧 네. 하반기도 별일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바투의 상사 지적 맨날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반기에도 또 뵐 수 있으면 좋은 일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0: 제 공연 많이 와주세요
1: 8월
2: 제 공연도 8월 20일 저녁 그렇죠? 7시 동대문에 있는 광무대에서 열리니까요 무료 공연이니까 많이 많이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1: 네 공연이에요 꼭 가야죠 일정 되신 분들 가셔서 감동 느끼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2: 쉬었다 가세요
1: 네. 네.
0: 자 우리 명서씨 이제 보내드리면서 저희도 끝음악을 띄워드리면서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명서씨 네. 오늘 귀한 거를 감사드리고
2: 감사합니다
1: 커피 맛있게 마시겠습니다
2: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1: 네 응원합니다 네.
2: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장명서씨와 함께했습니다
0: 네 오늘의 끝곡 띄워드리면서 저희도 인사드릴 거고요 오병옥의 단소입니다 평화로운 날 끝곡으로 띄워드리면서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바투의 시대
1: 바투의 상사대합니다 내일 봬요 네.

0: 국악방송 재난예방캠페인 한여름 이상기후로 인해 언제라도 갑작스러운 태풍과 호우가 닥칠 수 있는 요즘입니다. 간단한 대처법을 알아두면 비상시 당황하지 않고 대피할 수 있는데요. 계곡이나 바다에서 물놀이 하던 중 바람과 파도가 강해지는 게 느껴지거나 태풍과 호우 관련 특보가 발효된다면 즉시 물 밖으로 나와주세요. 이때 안전요원이나 관리소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이동하고 상황이 나아져도 해안가나 계곡 근처로는 다시 다가가지 않습니다. 만약 차량 이동 중 태풍과 호우가 발생한다면 무리하게 운행하지 말고 물에 잠긴 도로나 하천변 도로를 피해 갓길 같은 안전한 곳에 멈춰주세요. 특히 강풍으로 간판이나 가로수가 쓰러질 수 있으니 창을 꼭 닫고 라디오나 재난문자로 기상상황을 확인하며 기다립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다시도 쉬지 않고 해와 달은 밤낮으로 운행하지만 그 빛은 만고의 변함이 없다. 그러므로 사람은 한가한 때에도 급한 일에 대비하는 마음을 지녀야 하고 바쁜 때에도 여유 있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노래가 좋다 황민호입니다. 오늘은 책은담에 담긴 글과 함께 노래가 좋다의 문을 열어봤는데요. 한가할 때일수록 급한 일에 대처하고 바쁜 때일수록 여유를 가지라는 말이 공감이 됩니다. 연휴가 끝나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은 없는지 혹은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대비할 것은 없는지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휴일이지만 아마 일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희 노래가 좋다 함께 하시면서 잠시 여유를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전숙희의 소리로 경기민요 태평가 보내드립니다.

전숙희의 소리로 경기민요 태평가 보내드렸습니다. 한가할 때일수록 급한 일에 대처하고 바쁜 때일수록 여유를 가지라. 참 너무 맞는 말이라서 반박하기도 힘든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마도 나만의 페이스를 유지하라는 말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운동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달리기 할 때도 너무 빠르면 조금 페이스를 낮추고 또 너무 느리면 좀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만의 속도를 만들어가는 그런 지혜가 있죠. 그래야 힘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두 시간 함께 하시면서 너무 서두르지도 그렇다고 너무 멈춰있지도 않은 시간, 과연 나에게는 어떤 속도가 가장 알맞을까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월요일 방송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방송되는데요.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라지의 연주로 휘산조 보내드립니다. 방송되는데요.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라지의 연주로 휘산조 보내드립니다.

이 재구성, 재창조 전문팀? 예,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바라지의 곡들 중에 경쾌함으로 따지자면 으뜸인 곡이 바로 방금 들으신 이 휘산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지는 곡은 능청거림을 느낄 수 있는 예, 그런 곡입니다. 남도민요 세타령 준비했는데요. 김소희, 김경희, 성창순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남도민요 세타령 들었습니다. 김소희, 김경희, 성창순의 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월요일 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노래의 멋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우리 소리를 보다 재미나게 감상하는 법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노래의 멋, 오늘도 이채연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이채연입니다.
0: 네. 오늘은 뭔가 잔잔한 목소리와는 반대로 노래 장르는 휘몰이 잡가입니다.
1: 네, 오늘은 휘몰이 잡가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 장르를 많이 가져왔는데 생각해보니까 휘몰이 잡가를 안 했더라고요. 이 휘몰이 잡가가 경기 소리의 어떠한 정체성과 같은 블랙 코미디 같은 느낌을, 그런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내는 장르라고 생각을 해서 소개를 해보려고 가져왔습니다.
0: 블랙 코미디라는 말 자체가 경기 소리의 어떤 그 전형성을 하나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약간 그 예를 들면 부조리하는 걸 비틀어서 웃음을 주는 것, 어떤 그런 내용들도 있고 또 그냥 평소에 들으면 웃긴 내용이 아닌데 이걸 또 비틀어서, 그러니까 비튼다는 것에 어떤 방점이 찍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용적으로 좀 많이 파고들게 되죠, 아무래도 휘몰이 잡가는.
1: 네, 휘몰이 잡가의 내용을 보면 풍자적인 거나 해학적인 것도 많고 뭐 말씀해 주셨듯이 비틀어 비꼰다고 말하죠. 사실 서울 사람들이 좀 비꼬서 말하는 경향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0: 저는 시골에서 오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경향이 있기 때문에.
1: 깍쟁이들이 비꼬서 말했기 때문에. 뭐 노랫가락 창부 타령 가사들도 그 슬픈 이별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마냥 뭐 슬프다, 내가 너를 떠나보내서 못 산다라고 하지 않고 심리도 못 가서 너는 발병이 날 거다 라고 이렇게 마지막에 점지를 찍기 때문에 블랙 코미디입니다.
0: 휘몰이 잡가 하면 제일 처음 하게 되는 오해가 휘몰이 장단에 부르는 잡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장단이 휘몰이 장단은 아니잖아요.
1: 네, 이거를 볶는 타령 장단이라고.
0: 볶는 타령.
1: 네, 그 뭐라고 얘기하죠? 그 이론서에는 적혀 있지만 저희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공자들은 이게 장단이 처음부터 끝까지 불규칙하기 때문에 뭐, 근데 그 짜임새 자체가 약간 자진몰이 계열.
0: 네.
1: 이긴 하죠. 근데 정확하게 정확하게 또 자진몰이는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휘몰이 장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0: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빠르다라는 의미로 보는 게 맞겠죠. 속도의 의미지 이게 가락의 의미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1: 근데
0: 드는데.
1: 근데 사설을 촘촘하게 엮어서 장단이 빨라도 뭐 남도 음악이나 또 다른 경기 소리들은 장단은 저거지 노래는 단다 이게 선율 자체에 말이 많지는 않지만 휘몰이는 말 자체를 주섬주섬 엮어서 빠르게 하기 때문에 더 빠르게 들리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0: 휘몰이 잡가도 부른 어떤 집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전문가 집단, 이런 전문가 집단의 소리, 전문 소리꾼들이 불렀던 소리인 건가요?
1: 네, 이것도 역시 그

0: 이야기라도 연결이 되면 사실 좋은데 네. 또 그렇지는 않으니까 지역적으로 막 세세하게 내가 바위를 구경하러 다니는 게 취미가 있지 않는 이상이야 참 외우기 힘든 노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1: 네.
0: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바위 타령 들을 때 배가 고파 지어놓은 밥에 돌이 많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1: 네.
0: 요즘 MZ 소리꾼들은 밥에 돌이 많다라는 걸 이해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1: 이해를 못하겠죠. 돼도 모를 것 같은데. 돼 예. 옛날에 가면 이렇게 시장에 가면 돼살 이렇게
0: 맞아요.
1: 소복하게 놓고 예. 그 돼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게 받쳐서 팔았잖아요. 그럼 자루 같은 거에 담아줬던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요즘은 정말 모를 것 같습니다.
0: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아마
1: 이해를 못하겠죠. 돼도 모를 것 같은데. 돼 이렇게 예. 옛날에 가면 이렇게 시장에 가면 돼살 이렇게
0: 맞아요.
1: 소복하게 놓고 예. 그 돼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게 받쳐서 팔았잖아요. 그럼 자루 같은 거에 담아줬던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요즘은 정말 모를 것 같습니다.
0: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아마 청취자분들도 기억나실 것 같은데 드라마 같은 데 보면 항상 네. 그 가족 드라마는 밥을 하는 장면, 밥을 짓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1: 네.
0: 요즘 밥을 짓는 장면은 전기밥솥에 그 스위치를 누르는 장면이면
1: 네. 네.
0: 예전에 밥 짓는 장면은 밥을 익히는 과정이 아니라 쌀 씻고 나서
1: 네.
0: 그 속에 이제 불순물들을 손으로 이렇게 일일이 건져내는 그 모습이 나오면서 거기서 이제 대사가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

0: 자체가 거기에 대한 뭔가 영적인 그런 게 뭔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그래서 그 지금도 그 가구 같은 것들이나 오래된 물건들 이렇게 그 재활용 하신다고 이렇게 내놓으면 너무 아까운 것들이 있거든요.
0: 네.
1: 한 번씩 집에 내가 써야지 이렇게 가져가면 부모님도 뭐라 하실 때 있어요.
0: 맞습니다.
1: 그 도깨비 붙는다고.
0: 요즘 근데 요즘 MZ들 사이에서 다시 풍수지리나 약간 그런 게 좀 다시 유행해요.
1: 아무튼 이 귀한 물건들이 집안에 들어오면서 이 생길 법한 우환이나 이런 것들도 미리 방지한다라는 그런 어떤 이 장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는데요. 비단 타령 이창배 명창의 소리로 준비했습니다. 그야말로 아까 그 저희가 기생타령 이야기하면서 3대 기획사 이야기했습니다만
0: 네.
1: 경기 소리계의 최고의 기획사 대표 오너이자 교육자였던 분이죠.
0: 네, 청국 오전 성악학원입니다.
1: 예.
0: 모든 지금의 여류 명창들이 거기 출신이죠.
1: 반대로 거기 출신이 아니면 약간 이렇게 뭔가 모자란 듯한 느낌이 들었을 것 같기도 하다라는 네네. 생각이 드는데 정말 그 대단하신 분이죠. 네, 대단하신 분의 대단한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휘모리 잡가 비단 타령 이창배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2: 청색 홍색 오화 잡색 강물당 전 거래시에 동경

0: 놈은 비싸 보고 아이들 받들 흔하들며 지목마른 놈나들며 먹자든기 쓰자든기 기가리 자심하고 초기가 막심하여 기다리고 바라든기 야반 삼경 조요한데 눈틈으로 놈나든기 일락서산 저문 아래 지체이 말고 가거세라.
1: 이창배 명창의 소리로 휘모리 잡가 비단 타령 보내드렸습니다. 밀고 당기기라고 해야 되나? 밀당이 상당히 잘 살아있는 노래라는 걸 항상 느낍니다. 들을 때마다. 박자를 줬다가 다시 빼서 왔다가 줬다가 빼서 왔다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2: 선생님의 목 자랑을 하시기에 선생님 적합한 목은 또 아니셔가지고. 예, 예.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허가를 위한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앵그마, 너 귀신들 한번 해라. 어른이 불렁나 아이가 불렁나 대담은 예하랬다, 앵그마. 아이고, 잘한다. 자, 초성 좋게 한번 해라. 이따 밥 줄게.

경호고 정간정 낙산사와 총석정을 구경.

0: 속에 물들어라 한없이 돌고 가자 젊어 청춘은 멋대로 놀고 쓰고 놀고 놀아 벌쩍 그들은 그리고만 놀아보자.
1: 김소희의 단가 소리로 단가 만고강산 함께 들었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월요일 방송 2부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홈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이어지는 곡은 검은고 아쟁 병주 준비했습니다. 이 검은고와 아쟁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같은 현악기인데도 주법이 이제 확연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또 서로의 어떤 상호 보완을 해서 이 앙상블이 좋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음역대가 검은고와 아쟁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같은 현악기인데도 주법이 이제 확연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또 서로의 어떤 상호 보완을 해서 이 앙상블이 좋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음역대가 대단히 비슷합니다. 예. 예를 들면 검은고와 해금 연주였다면 또 서로의 어떤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했을 텐데 검은고 아쟁 이 둘의 줄 소리는 둘 다 상당히 두터우면서도 그 무거운 느낌, 묵직한 느낌, 예, 그걸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으면서 또 다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집안으로 치면 형제 자매가 함께 연주하는 느낌. 만약에 검은고 해금이었으면 우리 형이랑 저기 한 8촌 누나랑 연주하는 느낌, 뭐 그런 거지 않았을까? 그만큼 혈연으로 치면 상당히 가까운 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무길의 검은고, 서용호의 아쟁, 윤진철의 장구장단으로 검은고 아쟁 병주 보내드립니다.

전통 음악으로도 들립니다만 또 한편으로 들으면 그 단어가 유행했던 적이 있는데 상당히 아방가르드한 예, 현대 음악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살풀이 굿 김석출 명인의 연주와 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그야말로 이 불세출의 천재라는 예, 호칭을 듣던 분인데요. 어떤 과감함마저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 또 이런 음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국악방송 황미랑의 노래가 좋다 월요일 방송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일 2부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오늘 이 음악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음악, 오늘은 천년 만세를 준비했습니다. 천년토록 영원한 생명을 기원한다. 바로 이 천년 만세의 의미입니다. 계면가락 도들이, 양청 도들이 우조

이로 단 하나다 자룡이 단말이 실조가야 아 장거도 이제 봐라 함정에 따라 앉았네 하늘이 무심해요 함정에 빠져서 어찌 보면 허겄느냐 장암의 고동보소 장으로 질러 죽이라 할지 홍방에 번뜻 헛던지만 한 줄기 무지에게가 그저 함정 속으로 빠져 나오는구나 장암이 대경하여 뒤로 물러 도망하니 자령이 감지에서 나와 한 손에 장창주 껴들고 또 한 손에 정강금 들고 적군을 개쳐서 나올 적에 이래 치고 저리 치고 썩은 풀을 피는 듯이 조조 50만 대군을 죽일 적의 조조 군사가 저 물결이지도 서 방그루 진이 조조 50만 대군을 죽일 적

그때요 조조는 경산에서 바라보니 한 장수 이르는 곳이 도대체 당할 놈이 없지. 조조가 가만히 바라보고 도대체 저 장사 이름이 무엇이냐? 아는 장사 하는 말이 예, 그 바로 상산 조자룡이.

대표 프로젝트인데요. 올해 세 번째 무대의 주인공은 젊은 소리꾼 이하진입니다. 이하진은 깊이 있는 판소리와 맑고 호소력 있는 음색으로 주목받고 있는 소리꾼인데요. 이번 공연에선 신성진 밴드마스터를 비롯해 판소리와 밴드 사운드, 대금의 선율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입니다. 같은 날 서로 다른 매력의 두 무대에서 우리 음악의 새로운 즐거움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8월 27일 같은 날 서로 다른 지역에서 펼쳐지는 두 개의 국악 공연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광명시민회관 공연장에서 열리는 추멘 사운드 시그널입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펼쳐지는 이번 공연은요. 전통 춤과 현대음악이 만나 새로운 감각을 만들어내는 퍼포먼스인데요. 공연 제목인 시그널은 과거와 미래를 잇는 신호이자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오래된 몸짓과 새로운 사운드가 서로 저녁 7시 30분에 펼쳐지는 이번 공연은요. 전통 춤과 현대음악이 만나 새로운 감각을 만들어내는 퍼포먼스인데요. 공연 제목인 시그널은 과거와 미래를 잇는 신호이자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오래된 몸짓과 새로운 사운드가 서로 충돌하고 어우러지며 전통이 오늘의 감각으로 다시 살아나는 과정을 무대 위에 담아냅니다. 무대엔 장인숙 희원무용단과 시오트가 함께합니다. 이어서 소개할 공연

다음은 신작 뉴웨이브 오리지널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림문화재단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드라마 보는 거 좋아하시나요? 물론 단편 드라마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드라마라 하면 한 회에 이야기가 종결되지 않는 연속극 형태가 주를 이루죠. 그래서 대부분 가장 극적인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은 순간에 한 회가 끝나버립니다. 그 다음 장면이 궁금해서 도저히 다음 회차를 안 보고는 못 베기게 말이죠. 예전에 OTT 없이 TV에서 방영해주는 시간대에만 드라마를 볼 수 있던 시절엔 재밌는 드라마일수록 끝날 시간이 다가오면 초조해졌던 기억인데요. 뒷이야기를 더 보고 싶은 궁금증을 다음 회까지 또 어떻게 참고 기다리나 싶었던 거죠. 그러고 보면 연휴도 꼭 드라마 같아요. 항상 미처 완결되지 못한 이야기를 남긴 채 끝나버리고 그래서 끝이 다가올 즈음엔 벌써 아쉽고 초조해지니까요. 여기는 저녁을 채우는 음악 세상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신주희의 대금 연주로 드라마 추노 OST 중 빙 열리 들으면서 8월 17일 월요일 맛있는 라디오 문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이 광복절 대체 휴일이라 주말부터 이어진 연휴의 마지막 날이죠. 그런데 정말 연휴는 평소에 하기 어려운 특별한 계획을 세우기도 좋지만 별 계획이 없다 해도 그냥 그 자체로 기다려지는 시간이잖아요. 마치 재미있는 드라마 할 시간 기다리듯이요. 그러다 막상 끝날 때가 되면 아직 본격적으로 재미있는 이야기는 펼치지도 못했는데 왜 벌써 끝날 시간이 다가오지 하고 초조한 마음이 들죠. 그래서 늘

0: 마무리해야겠죠? 음악 한 곡 듣고 옵니다. 아트쿠도의 연주와 노래입니다. 사랑가.
1: 이리 오너라.

0: 예, 춘향아. 나도 너를 업었으니 너도 날 좀 업어다오.
1: 도련님도 참. 건너방 어머니가 아시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0: 얘야, 너희 어머니께서는 소시적이 우리보다 훨씬 더했다고 하더라. 그러니 우리도 업고도 한번 놀아보자!

아테쿠도의 연주와 노래로 사랑가 듣고 왔습니다. 지난주에 진행한 공연 초대 이벤트 공명의 콘서트 길티 플레저 티켓 당첨자는 개별 문자와 만나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겠습니다. 샵 0302번으로 당첨 문자 받으신 분들은요. 티켓 수령 방법 잘 확인해 주시고요. 공연 당일 즐겁게 관람해 주세요. 자, 그리고요. 이번 주에도 새로운 공연 선물이 있습니다. 서울 남산국악당의 청년예술가 창작지원사업이죠. 2016 젊은국악단장에 최종 선정된 아티스트 중 한 팀, 창작아티스트 오늘의 다들 그러고 삽니다인데요. 창작아티스트 오늘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민과 감정을 노래하는 팀으로 민요와 판소리를 기반으로 한 두 명의 전통 소리꾼과 퍼커션, 작곡가 겸 건반 연주자가 함께하고요. 이번에 선보이는 작품 다들 그러고 삽니다는 괜찮은 척 살아가는 사람, 비교하며 흔들리는 사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하루를 보내는 사람 등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담아낸 공연이라고 합니다. 지난 5월 쇼케이스에서는 민요와 판소리를 기반으로 한 전통 성음에 동시대적인 가사 감각을 더해 지금 우리의 이야기를 현실감 있게 풀어냈다는 평가를 받았고요. 반복되는 일상 속 무심히 지나쳤던 감정을 진솔하게 담아내며 관객들의 공감을 이끌어낸 점과 전통과 현대를 자연스럽게 연결한 음악적 완성도가 전문가 평가단과 관객 평가단에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최종 아티스트로 선정돼 선보영을 진솔하게 담아내며 관객들의 공감을 이끌어낸 점과 전통과 현대를 자연스럽게 연결한 음악적 완성도가 전문가 평가단과 관객 평가단에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최종 아티스트로 선정돼 선보이는 본 공연이 8월 29일 토요일 오후 5시 서울 남산국악당 크라운 해태홀에서 펼쳐집니다. 이 공연 초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공연이라고 말머리 달고 성함을 적어서 신청해 주세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신청받고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할게요. 지난주 목요일에 예고해드렸듯이 이번 주는 월요일과 목요일의 일부 코너들이 서로 자리를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요. 오늘 라디오 극장 맛있는 하루가 잠시 후에 펼쳐지고요. 원래 월요일 1부에 함께하던

아직 몰라. 아무 때고 배고프면 깨서 우는 아기가 밤에 안 깨고 통잠을 자기 시작하는 게 100일 무렵이라고. 아기 엄마들 사이에선 100일의 기적이라는 말이 하나의 신앙처럼 믿고 의지하는 희망이었다. 나도 그 희망을 붙들고 잠 못 자는 날들을 버텨왔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99일째 되던 날 도윤이가 처음으로 새벽에 한 번도 안 깨고 6시까지 쭉 잤다.

정태춘의 노래로 아가야 가자 듣고 왔습니다. 오늘 라디오 극장 맛있는 하루에는 100일이 조금 더 정태춘의 노래로 아가야 가자 듣고 왔습니다. 오늘 라디오 극장 맛있는 하루에는 100일이 조금 넘은 아기의 엄마 아빠 이야기가 그려졌네요. 아기가 몇 개월이냐고 물은 건데 일시불이라고 답했다는 어떤 카페 사장님의 에피소드가 진짜 있을 법한 상황이라 웃기기도 하지만요. 아기를 키우는 육아의 과정은 일시불로 한 번에 치를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이야기였죠.

0: 안녕하세요.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DJ 이한철입니다. 행복한 퇴근길엔 맛있는 라디오, 즐거운 출근길엔 창호의 드린 햇살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녁을 채우는 고품격 음악방송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김보미 캐스터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1: 네, 저는 지금 기상청 서울청사 기상역사관 앞입니다. 국내 기상관측의 역사는 근대적인 기상관측이 시작된 1904년부터 122년의 관측 기록이 쌓여 역사가 됐는데요. 그 122년 역사상 최고 기온이 바로 이달 2일 오후 1시 26분 경남 양산에서 기록된 42.5도였습니다. 평균 기온으로도 이달 상순이 역대 가장 뜨거웠던 8월 상순이었는데요. 8월 1일부터 10일까지 제주를 제외한 전국 62개 관측소에서 측정된 평균 기온은 29.1도였습니다. 이는 21세기 최악의 더위가 닥쳤던 2018년 8월엔 29.1도였습니다. 이는 21세기 최악의 더위가 닥쳤던 2018년 8월 상순과 같은 수치인데요. 기상기록은 나중에 발생한 것을 상위에 놓는 원칙에 따라 올해가 1973년 기상관측망이 전국에 확충된 이후 8월 상순 평균

노모리와 박인혜가 함께한 가다가에 이어서 억새의 남원 가는 길 두 곡 이어듣고 왔습니다. 맛있는 라디오 1부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2부에는 봄지의 세상 맛보기 그리고 월요일은 월드뉴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1부 끝곡으로 김보미의 생황, 조다솜의 첼로 연주로 왈츠 넘버 원 듣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알프스의 광활한 대자연에서 태어나 자연과 삶을 그려온 노래 요들. 흉성과 두성을 오가는 독특한 기교로 삶의 생기를 표출하고 산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목동들의 외로움을 달래주던 노래입니다. 아리랑도 크게 다르지 않죠. 자연이라는 거대한 품 안에서 울고 웃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희망과 위안의 노래. 아리랑과 요들은 태어난 곳도 부르는 방식도 다르지 달래주던 노래입니다. 아리랑도 크게 다르지 않죠. 자연이라는 거대한 품 안에서 울고 웃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희망과 위안의 노래. 아리랑과 요들은 태어난 곳도 부르는 방식도 다르지만 거대한 산맥을 타고 흐르는 그 소리에는 삶을 향한 민초들의 꿋꿋한 생명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산타요의 아리랑 요들송.

하루 가고 이틀 가고 5, 6일이 되어 가니 나이 어린 사람들이 부끄러움은 멀리 가고 정말

국악 창작 앙상블 얼씨구의 연주와 노래로 사랑가 들으면서 맛있는 라디오 2부 문 열었습니다. 2부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들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봄디의 세상 맛보기, 월요일엔 월드뉴스가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8월 29일 토요일 오후 5시 서울 남산국악단 크라운 해태홀에서 펼쳐지는 창작 아티스트 오늘의 다들 그러고 삽니다. 공연 티켓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42가지 목수는 기법을 만들어졌어요. 서도스리에서 이 곡만 익히면 할 수 있다. 그래서 녹음까지 해놓으셨는데 선생님이 저한테 야 이거 서도스리 목수는 좀 내가 다 한 거다. 떤다. 그러면 이렇게 떠는 거 1번. 이렇게 내렸던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42가지였는데 뒤에는 이렇게 보고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어떻게 이거 뭐 어린 마음에는 이런 이런 악보 어딨어. 이런 악보가 이걸 누가 보고 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테이프 하나를 주셨어요. 이거 42가지 목숨 기법이다. 틀어보지도 않았잖아요. 아 근데 내가 이제 논문을 써둬야 되는데 그림형 식임새에 관한 연구를 좀 한번 써봐. 서원범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려니 아 어머니 선생님 그게 있는데 그 테이프가 어디 있냐고.

빛나는 아침, 아침이 온다. 오, 빛나는 아침. 해와 바람과 강과 산이 한데 어울려 춤추는 저 소리. 행군의 아침.

소프라노 이미경이 부른 고향, 테너 이재욱이 부른 강물처럼 흐른다면 두 곡 들으셨습니다. 좋은 휴일은 하루를 더 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더 잘 살아가게 만드는 힘을 줍니다. 오늘의 쉼도 그런 하루가 되어 내일 더 힘차게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통 성악곡으로 마무리하는 오늘 끝곡은요. 여창가곡 평조우락 유자는입니다. 조순자의 노래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였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

안녕하세요. FM과학당 송현민입니다. FM과학당 오늘은 지난 7월 22일 서울 남산고학당 크라운 해태홀에 오른 창작음악극 영산 도자기 평경 이야기라는 부제가 붙은 공연 실황과 함께 합니다. 평경은 기역자 모양의 경돌 16개를 두 단에 매달아 연주하는 타악기입니다. 보통 이러한 평경은 경돌로 만들었는데요. 영조와 정조의 능에 경돌 대신 흰 흙으로 만든 와경을 부장했다라는 기록이 국장도감에 남아있습니다. 공간 서리서리를 이끌고 있는 송경근은 이 기록으로부터 하나의 질문을 꺼냈다고 하는데요. 돌로 만들던 평경을 왜 흙으로 구워 빚었을까라는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만나보실 창작음악극 영산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상상력을 더하여 도공 심은산이라는 인물의 이야기를 펼쳐냅니다. 신비로운 흙을 찾아 헤매는 도공의 고뇌와 천상의 소리를 향한 그 집념, 그런 그가 빚어낸 소리가 백성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군주의 마음을 움직이는 과정을 음악과 낭독으로 그려낸 한 편의 음악극입니다. 송경근은 공명의 멤버이자 악기 제작자인데요. 도자기 관악기인 훈을 비롯하여 도경, 율기 등의 여러 창작악기를 제작했습니다.

도자기 관악기인 훈을 비롯하여 도경, 율기 등의 여러 창작 악기를 제작한 바 있습니다. 기존의 악기를 연주하는 데 머물지 않고 직접 새로운 악기를 만들고 또 그 악기에서 비롯된 음악과 이야기를 잘 버무려 현재까지 음악극을 여러 편 선보였는데 도자기의 비밀, 훈기상화, 불의 꽃 화화, 일본으로 끌려간 조선도공 심단기

도공 심은산에게 흙은 단순한 재료가 아니라 그 안에는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여러 형태와 소리가 잠들어 있는 묘한 재료이기도 합니다. 결국 심은산은 이 천상의 소리를 품은 좋은 흙을 찾아서 신비로

했는데요. 극작 송운, 대금 연주의 송경근, 작창과 낭독의 김은경, 작곡과 편곡의 김위연, 피리 박승원, 가야금 박경소, 도경과 타악 연주의 강선일과 장경희, 첼로 윤보연, 피아노 임보현, 도경과 송훈 합주의 박지선, 천세흔, 이청준, 이수호 이렇게 여러 음악가들이 함께합니다. 그럼 심은산이 찾아 나선 영산으로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주 시간은 약 23분입니다.

도공 심은사는 들으라. 영조 임금 승하하심에 영산의 흙으로 도자기 편경을 만들어 껴묻기 할 것을 명하노라. 이는 주상전하 무덤에 함께 묻힐 고귀한 악기이니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어야 할 것이다.

0: 어린 아들 태산이와 함께 도자기를 빚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1: 집신이 두 개 한 양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 빨리 오세요.
2: 집신 몇 개 안 남았습니다.
3: 하나 더 얹어주세요.
1: 매밀무 이건 있어. 안 팔아 안 팔아. 그렇게는 안 팔아요.
4: 주세요.
5: 집신 사세요.
4: 집신.
6: 저리들 가시오. 내 갈 길이 바쁘오.
4: 주세요.
5: 집신 사세요.
4: 집신.
6: 저리들 가시오. 내 갈 길이 바쁘오.
7: 아이고 매 배고파 죽겠네. 아이고 어르신, 저희들 한 번만 주십시오. 한 번만 주십시오. 저희 사흘째 굶었습니다요 어르신.
8: 나는 닷새째요.
9: 둘 다 비켜. 나 좀 보시오. 나는 바람만 불어도 날아갈 지경이오.
6: 아니, 팔다리가 이렇게들 멀쩡한데 일들에서 굶주림을 면해야지. 어찌 이렇게 구걸만 하며 지낸단 말이오.
7: 아이고, 어르신, 저희라고 이러고 싶었습니까요?

돈이 어디 흔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먹을 것도 없는데. 그래도 어르신 행실에 마음으론 박수를 치지만 아, 그 늘어나는 거지들 때문에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0: 백성들의 삶이 이토록 황폐해졌으니 내 마음이 찢어지는구나. 어떻게 해야 이 기근과 가뭄을 이겨내고 백성들의 굶주림을 헤아릴 수 있단 말인가?
1: 전하, 기근과 가뭄으로 백성들이 잠시 힘들긴 하오나 다가오는 대조전 연회는 모든 양반들이 참석하는 연회로 예정대로 진행하시오.
0: 연회라니! 굶주린 백성들의 곡소리가 내 귀에까지 들리는데 어찌 영을 즐길 수 있겠는가? 앞으로 내 어명이 있기 전까지 궁안의 모든 연회를 금하는 바이다.
1: 저하라 망극하옵니다.

연애가 취소되었다고. 연애가 취소되었다고 이 돈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 조정의 눈이 백성들에게 쏠려있는 지금이야말로

빛과 소리를 얻습니다. 제7장 영산의 절창, 끝나지 않은 소리인데요. 심은산이 평생 쫓아온 소리는 한순간 완성되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악기를 만드는 사람의 손을 떠나 연주자의 손으로 건너가고 연주자의 손에서 태어난 소리는 다시 듣는 사람의 마음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8장, 백자의 절창, 영원한 울림이라는 제목이 붙었는데요. 작품의 후반부에서는 심은산의 아들 태산과 그 식솔들이 아프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악기를 만드는 사람의 손을 떠나 연주자의 손으로 건너가고 연주자의 손에서 태어난 소리는 다시 듣는 사람의 마음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8장, 백자의 절창, 영원한 울림이라는 제목이 붙었는데요. 작품의 후반부에서는 심은산의 아들 태산과 그 식솔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도자기 평경을 완성합니다.

꿈에서 들었던 그 소리 그 소리만은 반드시

0: 이보게, 아, 어르신이 산에 다녀오신 뒤로 영 예전 같지가 않단 말이야. 응?
1: 아니, 그러게 말이요. 그릇은 하나도 안 만드시고 저 기억자 같은 저 멋이요 저것만 붙들고 계시잖요.

임금님께서 도자기를 편히 나를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닦아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곁을 비우더라도 가마터 잃은 식솔들이 힘을 합쳐서 충분히 해낼 수 있으니 이번만은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그토록 되찾고 싶어 하시던 그 도자기 평경의 소리를

심은사는 다시 영산을 찾아 나섭니다. 걷고 또 걷고 또다시 산을 헤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지나고 하지만 그 신비로운 영산은 두 번 다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로 심은사는 그릇 만드는 일은 완전히 내팽겨친 채 오롯이 도경을 만들기 위해 남은 인생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세월이 흘러 백발이 성성해진 심은산. 그는 평생 그 소리를 다시 찾고자 했습니다.

어느 날 점점 야위어가는 아버지가 걱정이 된 태산은 조심스레 곁으로 다가와 말을 건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셔야 합니다. 그러다가 쓰러지시게라도 하시면... 아들아, 그때 만들었던 도경은 어쩌면 하늘이 내려주신 선물이었는지도 모르겠구나. 임금님이 돌아가신 뒤로 나는 그 소리를 다시 듣지 못했지. 하지만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위로했던 그 소리가 아직도 내 귓가에 맴도는구나. 우리 가족을 위해, 우리 백성을 위해 나는 끝내 그 소리를 다시 찾고 싶구나.

0: 어이 이봐 자네 그 심은산 도공 어르신 때 그 소식 들었지?
1: 뭐? 무슨 소식?
0: 그 듣자 하니 어르신께서 몇 해째 그릇은 안 만드시고 그 도경인가 뭔가 그걸 만들어가지고 뭐 소리를 낸다나 뭐라나 근데 아이고. 그게 잘 되겠어 그게?
1: 아휴 그러게 말이지 아니 기력도 예전 같지 않으실 텐데 아이고
0: 어이 참네 아이고
2: 방안 가쁜 숨을 몰아쉬며 누워있는 심은산 그의 눈빛은 이미 초점을 잃었고 임종이 코앞에 다가왔음을 직감하게 합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가마터의 모든 사람들이 방으로 들어옵니다. 태사는 조용히 아버지 곁에 앉고 사람들은 무언가를 들고 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저마다 크기가 다른 도자기 편경, 도경이 하나씩

듣던 심은 산의 눈꼬리를 타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비록 입은 떨어지지 않지만 그의 평온해진 얼굴은 조용히 속삭이는 듯 합니다. 고맙네. 참으로.

도공 심은산의 아들 심태산은 들으라. 정조 임금 승하하심에 조선의 순결한 백 도공 심은산의 아들 심태산은 들으라. 정조 임금 승하하심에 조선의 순결한 백토를 이용하여 도자기 평경을 만들어 정조 임금 승하하심에 주상전하 능실에 껴묻게 할 것을 명하노라. 이는 선대왕이신 영조 임금

일대기를 상상을 통해서 만나봤습니다. 앞으로도 송경근 계속 새로운 악기를 만들 듯한데요. 그런 악기가 만들어질 때마다 이처럼 우리가 몰랐던 음악사 속의 비밀과 또 그만의 문학적 상상력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 기대해보면서 FM과학당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송현민이었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도 입술들은 말을 나누고 때로는 서로 잠시 맞닿기도 하죠. 그 입술의 움직임이 바로 우리의 삶이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는 시간,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작합니다.

가의 한 대목 읽어드렸죠. 수많은 입술들이 말을 나누면서 마음을 나누는 일들에 대해 말하는 시였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도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주고받는 시간 된다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글과 음악 준비했으니까요.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세요. 네, 그럼 이어서 원장연회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가는 길 중 중중무리, 자진무리 감상하시겠습니다.

두 곡의 음악 이어서 만나보셨습니다. 무토와 입과손 스튜디오가 함께한 어디 보자. 그리고 이어서 진흥경회 여러분의 연주로 꽃잎이 춤추던 날 이 감상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책과 문화를 주제로 한 여러 자리를 만나보는 시간. 오늘은 국립극단 연극. 책과 문화를 주제로 한 여러 자리를 만나보는 시간. 오늘은 국립극단 연극 역행기를 소개합니다. 수메르 신화 속 에레슈키갈과 이난나의 이야기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작품 김주희 작가의 역행기는 2024 창작 희곡 공모 대상 수상작인데요. 원전인 이난나의 명계 하강은 고대 수메르의 대표적인 신화로 풍요와 사랑의 여신인 이난나가 이복 언니 에르시키갈의 지하세계를 방문하는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역행기는 이런 신화를 모티브로 상실에서 비롯된 인물들의 서사를 그려냈다고 해요. 창작 희곡 공모 심사위원들은 역행기를 이렇게

아니야. 넌 변하고 있었어. 변하는 건 살아가는 거야. 끊임없이 달라지는 시간 속에서 매번 새롭게 다시 기분 좋은 그론도였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의 끝곡 리딩톤의 굿타임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정한 밤 보내세요.

볼 뻔하고 딱 한 번 모진 말을 했을 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요? 우리 두뇌가 나쁜 일들을 잘 기억한다면 굳이 누군가의 기억 속에 또 하나의 나쁜 기억으로 남을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기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지금부터 이세준입니다.

2026년 8월 17일 월요일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문 열었습니다. 검정 치마의 노래 기다린 만큼 더 오늘 첫 곡으로 올려드렸어요. 이런 나쁜 정보, 나쁜 감정을 더 오래 기억하는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부정성 편향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위험에 미리미리 대비하라 하는 뜻으로 이런 성향이 생긴 거라고 하는데 뭐 그렇다고 할 말을 아예 안 할 수는 없고 안 해도 될 말이라면 나쁜 말은 조심하자 뭐 이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기도 하네요. 다른 사람한테 굳이 나쁜 말 한 사람으로 남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 안 좋은 일들 다 예, 뒤집어 씁니다. 전문 용어로 독박이라고 하죠. 자, 오늘 대체 공휴일이었는데 여러분 잘 보내셨습니까? 예, 이은 밤에서 마무리 잘 하시죠? 장필순입니다.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

0: 아, 진짜, 그러니까, 나 스스로도 힘들지만 앞에 분들한테 진짜 민폐잖아요.
1: 맞아요. 식당에서 이런 데서 눈치 보이고.
0: 이래야 되고, 뭐, 닦아가지고, 뭐, 계속, 어디 휴지통 바로
1: 맞아요.
0: 밑에 있으면 그나마 난데, 뭐,
1: 맞아요.
0: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조심스럽게 안 보이게,
1: 안 보이게.
0: 그릇 뒤에다가
1: 그릇,
0: 살짝
1: 맞아.
0: 꽂아놓고,
1: 그릇 뒤에 안 보이는데.

0: 만만치 않지만 이쪽 포크 계열의 가수분들이 대부분
1: 아,
0: 뭐 거의
1: 네네.
0: 오늘내일 오늘내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1: 오늘래요? 네, 합의가 되지 않은 발언입니다.
0: 개인적인
1: 네,
0: 의견입니다.
1: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0: 그렇다 보니까 다 거의 형들이어가지고
1: 네, 그쵸.
0: 오히려 저 가끔 저 나이로 더 놀리는 사람은 시완 씨밖에 없는 것 같아요.
1: 제가 뭐 형님 나이로 놀린 적이 없습니다.
0: 거의 없습니다.
1: 거의 없습니다.
0: 자기는 놀린 적 없다고 생각하는데
1: 네.
0: 놀리는 게 아닌데 저 혼자 상처받는 게 가끔 있거든요.
1: 아, 어떻게요?
0: 아, 뭘 까먹어요.
1: 형님 젊어 보여요, 이런 거요?
0: 어우, 형님 아직도 한 20년은 걱정 없으시겠어요. 뭐. 그러니까 그런 거에 제가 긁힌 티를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1: 네네.
0: 시완 씨 모르고 안 하는 거 아니야.
1: 전혀 몰라요.
0: 제가 거기 긁힌 티가 나면
1: 네.
0: 계속 놀렸을 거란 말이지. 저처럼.
1: 아, 네. 이제 잘 알았습니다.
0: 아, 오늘 두 가지 알러지하고 그거랑 두 가지 들켰네, 괜히. 자, 다음 사연.

0: 치고 있어요.
1: 그래요.
0: 네.
1: 우리 DNA를 일깨우는 그런 좋은 방법이 또 있다고 하니까 날 닮은 나님도 네.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0: 맞습니다.
1: 이쯤에서 라이브 한 곡 들을까요?
0: 네. 네. 이 중에 느티나무님께.
1: 느티나무님.
0: 네. 여름 알러지, 깔끔한 이미지, 괴롭다. 노래로 위로해달라 해주셨습니다.
1: 네.
0: 사실 많이 답답한 상황이잖아요.
1: 그렇죠.
0: 네. 이번에 나온 제 신곡. 네. 으로 시원하게 뚫어
1: 일깨우는 그런 좋은 방법이 또 있다고 하니까 날 닮은 나님도 네.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0: 맞습니다.
1: 이쯤에서 라이브 한 곡 들을까요?
0: 네. 네. 이 중에 느티나무님께.
1: 느티나무님.
0: 네. 여름 알러지, 깔끔한 이미지, 괴롭다. 노래로 위로해 달라 해주셨습니다.
1: 네.
0: 사실 많이 답답한 상황이잖아요.
1: 그렇죠.
0: 네. 이번에 나온 제 신곡. 네. 으로 시원하게 뚫어 드리려고.
1: 와우. 네. 라이브
0: 가장 빛나는 그 순간을 준비했습니다.
1: 이 노래 라이브 많이 해보셨어요?
0: 아니요.
1: 이번에 콘서트 때는 하셨을 테고.
0: 콘서트 때 처음 했어요. 가장 빛나던 그 순간에.
1: 예.
0: 네. 이 노래를 그때 기타를 치면서.
1: 오.
0: 네. 완전 완곡은 못 하고요.
1: 예예.
0: 네. 제가 칠 수 있는 구간만 네 조금 조금씩 잘라서.
1: 기타 그때 혹시 제가 드린 그걸로
0: 맞습니다.
1: 그거 야 드디어 이제야 써먹는 거야.
0: 네.
1: 한 5년 되지 않았나요?
0: 5년 됐어요. 네.

0: 와, 박시환 씨의 신곡 라이브 가장 빛나던 그 순간에 불러주셨습니다. 아이고, 너무 좋고요.
1: 아, 감사합니다.
0: 역시나 이 노래도 난이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1: 네, 에메랄드 캐슬의 기타리스트 김성환 이사님께서 만들어주셔가지고.
0: 아, 그러시구나. 네. 예.
1: 그래도 절 생각하고 만들어주셔서 감사히 부르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박시환 씨만 부를 수 있는 그 되게 어렵지만 시환 씨한테는 또 어렵지 않은 그런 스킬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들을 잘 캐치해서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1: 네, 연습은 또 많이 했어요.
0: 그렇구나.
1: 입에 잘 맴돌고, 그리고 굉장히 오랜만에 성향과 좀 많이 맞는 노래가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0: 네.
1: 네, 제 목소리도 좀 더 돋보이는 것 같고

0: 살기 위한 용도로만.
1: 그렇죠, 그렇죠. 동생분이 그러시지 않을까.
0: 그러니까 우리만 옆에서 괜히 답답하다니까.
1: 네, 뭐 근데 다른 먹는 거 빼고 안 게으르면 되지 않습니까?
0: 근데 뭔가 전체적인 분위기상 그거 하나면 이렇게 네. 얘기하진 않으실 것 같고.
1: 한번 편을 들어봤는데 또 혼나실 것 같아서.
0: 아니 다른 걸 떠나서 네. 김밥 그 계란물 묻혀서 부쳐 먹으면 엄청 맛있잖아요.
1: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0: 난 그래서 너무 김밥

0: 부부 금수레는 네. 자식의 독립이 최고죠.
1: 결혼도 안 해보신 분이 어떻게 이렇게 잘해서 애는 더더욱 안 나오신 분이 아무래도 치안 씨가 독립하시고 나서 부모님 금슬이 좋아지신 걸 같나요?
0: 그런가요? 그거는 못 봤는데 근데 그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아무래도 같이 네, 네. 자주 더 보다 보면 예. 네, 이게 더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늘상 말씀드리지만 아, 뭐 자식들이 네, 좀 한 20살이 넘었다 그럼 바로 나가 살아라
1: 너
0: 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제가 추구하는 바입니다.
0: 저도요.
1: 전 지금부터 가스라이팅 하고 있어요. 대학교만 가면은 이제 하숙하거나 자취해야 돼.
0: 그래 힘들어.
1: 애들은 싫다고 하는데 아니야.
0: 아니야.
1: 너 아직 시간 많으니까 천천히 잘 생각해봐. 그래.
0: 친구들하고 좋은 추억 쌓아야지. 대학교에서 그게 다다?
1: 어우 든든하다. 나중에 애들이 잘 안 넘으면 저희 집에 좀 한번 놀러 오세요.
0: 네 놀러 가겠습니다.
1: 한 분만 더 소개해드릴까요?
0: 네 한 분 더. 에덴님입니다.
1: 네.
0: 요즘 아이돌 그룹들 쇼폼 보는 재미로 살아요. 조갑벌인데 이래도 되나? 죄책감도 들어요. 괜찮다고 말해주세요.
1: 아니 안 괜찮을 게 뭐가 있어요?
0: 괜찮죠? 네.
1: 어머나?
0: 네 아유 뭐 보는 게 어때요?
1: 아니 조갑벌을 보면서 속

0: 그때 우리 사랑은 이게 드라마 OST였죠?
1: 네, 맞습니다. 응급남녀.
0: 네, 맞아요. 오, 김이나 작사, 박근태, 김세진 작곡.
1: 아, 맞습니다.
0: 어우, 뭐 창작진이 어마어마합니다.
1: 네, 당시에 그래서 많이 사랑을 받았었어요.
0: 네, 그러네요. 네. 그래요. 그 우리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2부 문을 열어준 곡은 한로로의 영영이었습니다. 자, 참여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샵 0302, 우물정 0302로 사용과 신청곡 보내주시겠습니까? 덩터쿵 앱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악뮤의 노래가 이어지네요.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문자메시지 샵 0302, 우물정 0302로 사용과 신청곡 보내주시겠습니까? 덩터쿵 앱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악뮤의 노래가 이어지네요.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2693님뿐이 아니라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이 존경해 마지 않을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과연 내가 살면서 내 평생 필요 이상으로 일찍 일어나서 뭔가를 노력해 본 적이 있었던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냥 정해야 되면 자기 전에 조금 더 하고 잤던 건 있어도 저도 한번 아유 아니에요. 그냥 살던 대로 살아야지. 카더가든입니다. 나무.

있던 사람들이 크면 괜찮아지겠지 싶어도 뭐 그런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그 성향을 그냥 계속 갖고 가더라고요. 어른인,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본 사이가 아니고 어른이 돼서 만난 사이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적응이 여전히 안 될 수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호두가 안 들어있는 걸 좀 사서 주시면 남편분이 되게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아, 우리 아내가 호두 싫어하는 나를 위해서 호두 뺀 견과류를 사줬어 이러면서 좋아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두 번째 방법, 그게 좀 그렇다면 먼저 뜯어가지고 호두만 골라 먹고

양귀 빛꽃이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일까요? 대금이 바람 소리를 묘사하고, 또 기타가 꽃잎의 움직임을 그려내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감미롭기도 하고, 애잔한 느낌도 듭니다. 대금 소금 연주자 한충훈 씨, 지지난주에 있었던 쭌디 30주년 공연 때도 같이 참여해서 우리 멋진 대금 소금 연주해 주셨었는데, 다양한 국적, 다양한 장르의 음악인들과 꾸준히 협업을 해왔는데, 이 곡에서는 그 조화가 아주 편안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한충훈의 양귀빛꽃, 오늘의 K클래식 한 장이었습니다. 6185님의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초등학교 딸한테 보드게임 알려줬는데, 시도 때도 없이 하자고 해서 피곤해요. 이런 승부욕을 공부에 발휘하면 어떻겠니? 그러게요. 진짜 승부욕을 발휘해야 될 때는 그냥 뭐 되게 온화하고.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사소한 승부욕에 목숨 걸면서 공부에 승부욕이 없어가지고.

하는 조카인 것 같네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하는 것도 뭔가 이렇게 자신만의 딱그 의지, 뭐 철학, 가치관 이런 게 있지 않으면 쉽게 또 선택할 수 없는 걸 수도 있는데 한번 그랬는데 해보니까 또 아, 필요하구나 싶은 거지. 예, 그럴 때 빨리 또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삶의 경로를 수정하는 용기 있는 그런 조카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다만 좀

자, 오늘의 마지막 사연이 될 것 같은데요. 3298님, 애들 유치원을 같이 다닌 인연으로 친해진 언니가 있는데 저에겐 참 잘해주지만 다른 사람들에겐 못되게 구는 면이 있거든요. 보기 불편해서 멀리하게 되네요. 우정을 계속 이어가야 할지 고민이에요. 그래요. 이런 경우 참 고민되죠. 뭐 남들한테 어떻게 하든 나한테만 잘해주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 하는 거 보면 나한테 잘해주는 저게 또 진실이 또 아닐 수도 있을 거고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아우 저 사람하고 왜 저 같이 저 가깝게 지내는 거야 이런 시선도 좀 부담스러울 수 있고 뭐 쉽게 판단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저도 방송 끝나고 집으로 가면서 한번 고민을 더 해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네요. 두 시간이 오늘도 참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석 명인의 연주곡 달무리 오늘 끝곡으로 들려드립니다.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지금까지 이세준이었어요. 주무세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꽃은 반쯤 피었을 때 보고 술은 약간 취한 정도로 마시라. 그렇게 할 때 가장 아름다운 멋이 있다. 책은 다음에 나오는 말인데요. 일정 정도를 넘어서지 않도록 지키라는 말이겠죠.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꽃은 눈과

중정한 정도가 가장 좋은데요. 앞서 산책길 첫 곡으로 감상한 노래에서 이태백의 주량이 일일 수경 300배라고 했습니다. 하루에 300잔이면 아마도 최근담에서 말하는 그 정도는 훨씬 뛰어넘은 것이 아닐까 싶네요. 이태백의 유명한 월하독작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태백이 술에 대해 가진 생각이 나옵니다. 삼배통대도 일두합자연 석잔술로 큰 도를 통하고 한말술에 자연과 한나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술 석잔 한말술 다 좋은데요. 석잔술에는 큰 도를 통하고 한말술에 자연과 하나가 된다고 하니 이태백은 과연 큰 도를 통하는 선택을 했을지 자연과 하나가 되는 선택을 했을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묵어서 아름다운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자진한 잎 중에 골랐는데

단 넘어 늙었으니 다시 젊든 못하여도 이후란 늙지 말고 매양 이만 하였과저 백발이 제 짐작하여 더디 늙게 하여라. 남창가곡 계면조 평거 반 넘어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곡 보유자 김경배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 이 곡은 국악을 잘 모르시는 분이라 해도 이 곡만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외국인 중에서도 이 곡의 유려하고 장엄한 아름다움이 좋다 하는 분들이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바로 수재천 정읍입니다. 백제시대의 정읍사

김영철은 철연금이란 악기를 처음으로 만든 분인데요. 하와이안 기타와 거문고를 절충해서 철연금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양금을 철연금이라 부르기도 해서 간혹 두 악기를 혼돈하는 분도 계신데요. 두 악기 모두 쇠줄, 철줄이라서 그런 오해가 있습니다만 김영철이 만든 철연금은 다른 명칭이 없이 그냥 철연금으로 고유명도 해서 간혹 두 악기를 혼돈하는 분도 계신데요. 두 악기 모두 쇠줄, 철줄이라서 그런 오해가 있습니다만 김영철이 만든 철연금은 다른 명칭이 없이 그냥 철연금으로 고유명사화돼 있고요. 양금의 경우에는 악기 유래와 관련돼서 구라철사금, 서양금이란 이름도 있고요. 또 악기 재료와 관련돼서 구라철현금, 철현금이라고 부르기도 해서 이 악기와 구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철현금은 20세기 전반기에 처음 만들어진 악기인데요. 신생 악기임에도 이제 우리 음악사 속에 자리를 잡았고요. 일정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로 무용 반주의 역할로 국한되어 있었지만 마침내 기악음악의 절정이라 부를 수 있는 산조까지 연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어린 장자야 다 근처 실성 발광되는구나. 아이고 내 못 살겠다. 예 방자야, 너와 나와 우리 캐리 형제 하자. 예 방자 형님아 사람 좀 살려라. 도련님 대관절 어쩌잔 말씀이오. 여보게 방자 형님 편지나 한 장 전하여 주게. 존귀하신 도련님이 형님이라고까지 허여놓으니 방자님이 조가 살짝 났던 것이었다. 도련님 처분이 정 그러시면 편지나 한 장 써줘 보시오. 일 되고 안 되기는 도련님 연분이 없고 말 듣고 안 듣기는 춘향의 마음이 없고 편지 전하고 안전하기는 소인놈 생각이 오니 편지나 써줘 보시오. 도련님이 두 무릎 단정히 꿇고 편지를 쓰던 것이었다. 방자 가만히 보더니만 여보시오 도련님 아 그 편이 앉아 편지를 쓰십시오. 네가 모르는 말이로다. 피성이면 불성이라는 옛 문자가 있느니라. 정성 없이 써서 일이 될 것이냐? 편지 써서 주시니 방자 받아들고 춘향집을 건너가이며 은가 생각을 못하나 내가 평생은 아니 다니던 집을 뜻밖의 들어가면 세수 없는 춘향모가 어찌 오느냐 말을 묶어들며

것이오. 이놈아 딴 소리 듣기 싫다. 가는 원코 형코 이코 정코 춘향코 내코 한테 대면 좋고 그리고 저리고 하면 또 세코 나면 좋고. 방자 듣다가 도련님 그게 무슨 책이오? 이게 주역이다. 거지 주역이오 코책이지. 저지 노는 하코 소인 코도 그 밑에다 넣어주시오. 이놈아 안디 코는 상하는 코라 여기 범치 못한다. 맹자 견양해 왕하신네 왕활수 불원 철일의 허신이 춘향 부르시니까 글귀마다 춘향이가 열렸소 그려. 이놈아 잔소리 마라 사락을 읽어보자. 태고라 천왕 신원지 쑥덕으로 왕하시다. 당자 어이없어. 도련님 사락도 서울 사락과 시골 사락이 달소 그려. 우리 남원 사락에는 천왕씨가 목덕으로 왕했는디 서울 사락에는 쑥덕으로 왕했소. 네 모르는 말이로다. 태고라 천왕씨가 18,000세 나이 오직 많으시냐. 말년에 낙치

화도낙서 중성공지 별진 가련금매야 숙창가 원앙금 집어찬수 절대가인 조언 풍류만반진 소벌연 사창월색 삼경야의 경경청회배 불장 나 모나서 전부 왔네 광할루라는 채

놀랬던지 화가 잔뜩 나가지고 네 이러라 예 책방에서 글 읽는 소리는 아니 나고 어떤 놈이 생침을 맞느냐 어떠한 계집년이 첫 애를 빠뜨리느냐 웬 소리가 이리 요란하며 보고지고 소리가 웬일인지 사실나야 하리라 통인이 책방으로 충충 나와 쉬 그 통이야 어떠한 계집년이 첫 애를 빠뜨리느냐 웬 소리가 이리 요란하며 보고지고 소리가 웬일인지 사실나야 하리라 통인이 책방으로 충충 나와 쉬 그 도련님은 무엇을 그리 보고지고 소리를 지르셨간디 사또께서 놀래시어 당근이 다 벗어지고 아뢰드리라고 야단났소. 도련님 이 말 듣고

내키더니 인제야 나오느라고 뭉게 뭉게 뭉게 야가 났소. 도련님 답답해요. 문팔 정지요.

꽹과리 소리가 시원하게 들리네요. 경기 충청농학 중에서 입장꽃부터 인사꽃, 돌림벚꽃, 당산 첫 번째 일부 들으셨습니다. 김현수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경기민요 듣겠습니다. 금강산 타령인데요. 이춘희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살았구나. 마치 금강산의 아름다운 모습을 눈에 선연하게 보는 듯 그런 풍경 만날 수 있었습니다. 겸기 작가 금강산 다령 들으셨는데요. 이 곡은 1927년에 경서도 소리의 명인 최정식이 지은 신민요에 속하는 곡입니다. 오늘이 대체 휴일이라서 긴 연휴 시간 잘 보내고 계시겠죠? 이제 오늘로써 연휴를 마감하고 내일 다시 새로운 출발 준비하셔야 할 텐데요. 넉넉한 우리 음악과 함께 몸과 마음 편안하게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음 풍요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한여름 이상기후로 인해 언제라도 갑작스러운 태풍과 호우가 닥칠 수 있는 요즘입니다. 간단한 대처법을 알아두면 비상시 당황하지 않고 대피할 수 있는데요. 계곡이나 바다에서 물놀이하던 중 바람과 파도가 강해지는 게 느껴지거나 태풍과 호우 관련 특보가 발효된다면 즉시 물 밖으로 나와주세요. 이때 안전요원이나 관리소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이동하고 상황이 나아져도 해안가나 계곡 근처로는 다시 다가가지 않습니다. 만약 차량 이동 중 태풍과 호우가 발생한다면 무리하게 운행하지 말고 물에 잠긴 도로나 하천변 도로를 피해 갓길 같은 안전한 곳에 멈춰주세요. 특히 강풍으로 간판이나 가로수가 쓰러질 수 있으니 창을 꼭 닫고 라디오나 재난문자로 기상상황을 확인하며 기다립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장수 나온다. 얼굴은 정상 배구가 권두는 소상강 물결이라. 이누 허리 고미팔 떡 허금신 갑옷 팔척장 창을 비껴들고 당당히 풍일포성 큰소리로 호령어대 대인놈 초조해. 상산명장 조자룡아느냐 모르느냐 조조는 닫지 말고 대창창 벌어라. 우리 같은 소리를 병력같이 지르며 말로와 달려들어 동의 흘른 소를 쳐 남의 흘른 북을 쳐 생문으로 들이모라 사문에와 번듯 장조드 머리가 추풍나열이라. 이와서 번듯 헌연처가 땡그렁 베고 저기서 번듯 허면저와 땡그렁 베고 좌구로 충돌 허리파 허리파 허리파 백성들의 꽁차들 두꺼비 파리 잡듯 은장도 갈 빼듯 여름날 번개치듯 홍행행행 저들 갈지 피 흘려 강수가 되고.

강 춘흥비 문노라 저백구야. 너는 너희 한가허여 혼문노라 저백구야. 너는 너희

0: 날느니라. 에. 조조 듣고 화를 내어 야 놈들아 내가 웃으면 복벽이 꼭꼭 나타난단 말이냐? 아 예전에 우리 집에서는 아무리 웃어도 복병은 그냥 배병도 안 나고 맛 좋은 청주병만 자주자주 들어오더라 이놈들아.
1: 지금
0: 이 말이 지든 마든 좌우 상곡에서 복병이 일어나니 정욱이 기가 막혀. 여보시오 승상님 죽어도 원이나 없게 즐기시는 웃음이나 그냥 실컷 웃어버리시오.
1: 지금야
0: 조조 웃음 쏙 들어가고 미쳐 정신 못 차릴 적에 장비 거둥 봐라 표도관 저장소.

여진한데 조조가 황급하게 아래탕만 까불까불 여봐라 정우가 전일의 광국말이 돼 아우장의 떡을 만 군중 장수벌이를 불같이 배우고 온다 주야장천 포장터니 그 말이 적실하니 이런 영웅 중에 내가 의 살을 가랴 날 살리라 날 살려라 허저 장녀서왕 등은 안장 없는 말을 타고 한사 협공방어 걸게 조조는 갑옷 벗어 뿌리치고 군사한테 뒤섞여

한 곳을 당도하니 전면에 두 길이 있는지라. 조조 제장다름으로 할 이 길은 어느 지경으로 닿았으며 저 길은 어느 지경으로 행하느냐. 제장이 대답하되 두 길 모두 남군으로 통하옵니다마는 대로로는 초평하오나 20리가 더 멉고 소로로는 가까우나 활용도 길이 험악하오니 초평 대로로 가사이다. 조조가 위급한 만을 생각하고 소로로 가자. 초평 대로로 가사이다. 조조가 위급한 만을 생각하고 소로로 가자. 정욱이 여짜오되 소로 산상에 화강이 있사온즉 봉연 기체에 필요 군마 유지나리니 초평 대로로 가사이다. 조조 듣고 화를 내요. 허허. 니 어찌 병법도 모르고 장수라 다니는고. 병서에 허였으되 실측허하고 허즉실이라고 허였느니라. 꽤 많은 공명이가 대루에 복병하고 소루에 협불 나와서 나를 못 가게 유인한들 내가 집가진 놈 꽤 빠질성 싶으냐? 잔말 말고 소로로 가자. 장조를 넉지하고 활용도로 들어갈 때 이때인 마

방울로 나박수염 주먹코 주터칠 팔자 없는 사모풍대 장승기라고 이름지요. 행인 그래 대.

0: 번째 행형이면 말요 풍자한 방송 허웁기를 천만 천만 바랍니다.
1: 조조 깜짝 놀래 잠에서 퍼뜩 깨더니만은 야들아 목신 행형 마라. 목신 보고 놀란 것이 내 도리어 실체로구나.
2: 쓰고
1: 도로 분간 방송하여라.
2: 네.
1: 도로 그 자리에다가 세웠겄다. 조조가 홧김에 이로주를 취해 먹고 앉아서 오한 양진 장수들 험구를 하는데 이런 가관이 없지. 내가 이번 싸움에서 패의를 좀 보기는 보았지만은 아 도대체 오한 양진 장수놈들 근본인 즉 그놈들 다 숭포잘 것 없는 쌍놈들이니라. 위현덕인가 이 손은 지가 자칭 한종실이라고 하되 양산 채마전에서 돗자리치기 집신삼아 생하하던 궁반이오. 아 관공 그 손은 하동에서 그릇장사 처마니오. 장비 그 손은 탁군 산육장사놈이라 그놈의 고리 눈에 도리어 유관장 3인이 결형제를 맺었겄다. 또한 아 조자령인지 이 손은 지가 배륙 신령 아들놈인 채 하고 진중으로 그냥 팔팔팔팔팔팔 뛰어댕기면서 꼭 아까운 장수 목만 싹싹 비어가거든. 그놈 근본 니 알 수 있나? 상산 돌틈에서 쑥 붉어진 놈이라 니 놈의 자식인 줄도 모르지만은 지기들끼리 찾아가야 조자룡이라고 하겄다. 니 놈이라 니 놈의 자식인 줄도 모르지만은 지기들끼리 찾아가야 조자룡이라고 하겄다. 아이 그러고 내 나이가 실인즉 존장인디 아 이놈들이 나만 보면장 이놈 조조야 이놈 조조야 한단 말이오. 내가

0: 총기 도리로 나 굴레도 없이 어연 불패 괘씸 먹으라. 저놈 복삭 베어서 내 던져라. 흥저이 기가 막혀.
1: 좋지.
0: 예. 죽여줘.

0: 고향을 가게 되면
1: 어찌고
0: 부모 동생 철장군소를 얼굴이다 보겠네라. 당장 목숨을 끊어주고 초조가 감심하야.

0: 아, 그런 것이오. 한나라 공명이가 말사로 보냈더라고 왔기에 미리 대동금으로 말 일곱 마리에 양 열일곱 돈 받고 팔아버렸소.
1: 아시고.
0: 야 이놈아, 아, 말 없으면은 이 험한 산중을 무엇을 타고 가라고 말을 다 팔아버려. 왔다. 승상님, 그 타고 갈 것 걱정하지 마시오. 아, 들 것에다가 담아 메고 가든지. 정 편케 가시려면은 지게에다가 딱 짊어지고 설렁설렁 가면은 질붙고 더욱 좋지요. 야 이놈아, 내가 안진뱅이 의원이냐? 에이. 지게에다가 지고 가게?
1: 그렇지.
0: 그놈 눈구녕 보니 큰 일낼 놈이로고? 에. 아따, 눈이사 승상님 눈이 더 큰 일내게 생겼지요?
1: 그렇지.
0: 웠다 웠다, 나 저놈들 말말에 폭폭하여 죽겄다. 여봐라 정우가, 이제 점고 그만하고 우선 시장은이 군량지기 불러서 밥 지어라.
1: 아.
0: 정옥이가 군량지기 불러서 밥 지을 적에 전구하야 보니 불과 백여 명이라 그중 개

0: 놈, 앞지 놈, 폐지 놈, 배가 고파지지 놈.
1: 아우 씨구야.
0: 고향을

나올씨 조주가 마상에서 채를 들어 호령하며 행군 길을 쳐주더니 나는 조조가 또 느닷없이 하고 대수원이 정욱이 기가 막혀 오메 야들아 승상님 또 웃으셨다. 척.

0: 없어. 빌마금도 있다마는
1: 어시고
0: 나의 운명이 삼국의 뜸이라.

자더라. 내가 신통한 깨하는 생각했다. 아, 뭔 깨를 생각했소? 나를 죽었다고 혼이불로 딱 덮어놓고 군중에 발상하고 너희들 모두 발뻗고 앉아서 울면은 아, 송장이라고 피할 것이니 혼잎을 뒤집어 쓰고 살살 가다가 한 달은 박질로 달아나자. 정욱이 여짜오되 산승상 잡으려고 양궁 명장이 전공한디 사승상 목백이야 청룡도 그 잘 드는 칼로 누운목 얼마나 그리 힘들어 배우리까. 공연한 꽤 냈다가 목만 허비하고 보면은 앉아서 울면은 아, 송장이라고 피할 것이니 혼잎을 뒤집어 쓰고 살살 가다가 한 달은 박질로 달아나자. 정욱이 여짜오되 산승상 잡으려고 양궁 명장이 전공한디 사승상 목백이야 청룡도 그 잘 드는 칼로 누운목 얼마나 그리 힘들어 배우리까. 공연한 꽤 냈다가 목만 허비하고 보면은 다시 움찔어 날 수도 없고 활용

관공이 꾸지겨왈 조치에 비록 전일에 후원은 입었으나

0: 제할게로 저조야 들어보아라. 내 너를 잡으러 올 적에 훈령장에다 다짐을 두었으니 그대도 곧 나 죽긴
1: 어찌할스가
0: 그 아니 원통은가 조주가 예근히 피는 말이
1: 다 좋지.

0: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줄 음악 물결, 흐르는 음악처럼.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들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보내드리겠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1원 FM 99.1MHz, 부산 1원 FM 98.5MHz, 대구 1원 FM 107.5MHz, 대전 세종 1원 FM 90.5MHz,

이나 과열된 우리 일상을 달래는 모습이나 참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물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 남도민요 반주 농부가입니다. 연주에 한국 민속음악

솔바람 물소리 오늘의 첫 곡 남도민요 반주 농부가였습니다. 연주에 한국 민속음악 연구회였습니다. 오늘은 8월 1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여름철 스마트폰 과열을 시키는 방법. 차량 대시보드나 직사광선이 드는 창가처럼 열이 쉽게 갇히는 곳을 피해 주시고 발열이 일어날 때는 고속 충전이나 동영상 촬영 같은 배터리에 과부하를 주는 작업을 잠시 멈추는 습관이 기기의 수명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사람의 마음도 기계와 크게 다르지 않죠. 과부하가 걸렸을 때 강제로 꼭 참고 누르려고 하기보다는 무거운 짐을 잠시 분리해두고 쉬어가는 시간이 꼭 필요한 법인데요. 온도를 낮추려고 억지로 서두르는

각국 방방곡곡 문화 소식을 실어오는 풍경 소리와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옛 선조들의 일상을 들여다보는 조선 견문로까지 정성스레 이어가겠습니다. 자, 여창가곡 환계락 물 아래 전해드립니다. 노래의 조순자입니다.

하루의 시작,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삶은 늘 매일 매 순간 새롭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이라 생각돼도 도들볕과 마주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더욱 새롭습니다. 멋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 국악방송이 정성껏 제작해온 새 음원 시리즈 속 곡들을 엄선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감상할 곡은 2020 새 음원 시리즈 박연지, 지영희류, 해금산조와 신하위 앨범에 수록된 도살풀이 살풀이 몰입니다. 나쁜 기운, 즉 살을 풀어낸다는 말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 들으실 도살풀이와 살풀이 그리고 몰이는 경기도 지역의 무속 음악, 즉 무악에서 쓰이던 신명나는 장단들입니다. 민간의 구판에서 신을 달래고 액을 쫓던 이 강렬한 소리들을 경기 신하위의 거장 지영희 명인이 해금의 선율로 아름답게 옮겨

하늘이 오시게 해줘 축당 생길째 국태민한 범년자 시와연봉 돌아들고 이시 한양둥국세을 삼각산기 봉하고 봉하기 둥철 생겼구나 봉황 눌러대고 얼짓고 대궐 앞에

충남산 안산대고 과천 관악산 마산이 비쳐 동작강 수고 맞고 한강 서둘러산이 여천지 부곡이라 원나는 금여차 자이른 사바세계 남서는 다부저로다 해동은 대한민국 경기는 경성내 37관을 마련하고

전라도 접어들어 56관 마련하고 충청도 접어들어 43관을 마련하고 강원도로 접어들어 27관 마련하니 이대굴레 대굴레 이대묘레 대묘레 이대종중 대동중 건국건명이 대가족 복문인 그날이고 쓰라자선 그날이시고 태평성대로 잘 사실제 몸주대살 없을 소냐 몸주대살 풀고 가자.

칠성일 견우직 여상봉일이오 오작교 다리에 놓던 까치머리로 막아내고 7월에 드는 8월이라 한가위날 우리 송편 많이 빚어 이웃집에 나누어주던 쟁반국에 막아내고 8월에 드는 액은 9월이라 9일날 국화 능조 많이 빚어 이웃새님 모셔다가 사

쌍딸 좋고 좋은 날을 가지요. 고사시로로 막아내 10월에도 너네 건 동지딸 동지날 동지팥죽을 정해 쑤어서 하나 금상구인 마마 양손에 폭포 들고 중문대 문은 어들며 이리저리로 견태리니 우는 잡기 가는 잡기 뜨거운 팥죽 뒤집어 쓰고 예 뜨겁다 잘나간다 동지딸 너네 정해 쑤어서 하나 금상구인 마마 양손에 폭포 들고 중문대 문은 어들며 이리저리로 견태리니 우는 잡기 가는 잡기 뜨거운

달에 드는 애걸 내년 정월 연락은 날 오곡밥 정해지오 백지 한 장에 들들 말아 막걸리 한 잔 무이찐초 온강에 소멸하니 건국안녕이 대가 중에 만사가 되기라고 백사가 여기라고 마음과 뜻과 접순대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건강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더하기였습니다. 자, 건강 더하기에 이어서 가야금병창 멸치잡이 노래 듣겠습니다. 가야금병창의 정혜진입니다.

소원을 바탕으로 한 우리가 원하는 우리나라를 두 소리꾼의 목소리와 국악 관현악으로 들려준다고 합니다. 8월 29일 다음 주 토요일에는 판소리와 대중음악의 만남을 시도해온 그룹 똘갱스가 무대에 오르는데요. 판소리 다섯 바탕 가운데 재치와 해악이 살아있는 흥보가의 주요 대목을 새로운 음악으로 들려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9월 5일에는 전통음악을 바탕으로 여러 장르를 넘나드는 이상밴드, 9월 12일에는 전통연희치와 해악이 살아있는 흥보가의 주요 대목을 새로운 음악으로 들려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9월 5일에는 전통음악을 바탕으로 여러 장르를 넘나드는 이상밴드, 9월 12일에는 전통연희와 밴드음악을 결합한 오름새의 무대, 그리고 마지막 날 9월 19일에는 재즈밴드 프렐리우드와 소리꾼 이봉근, 국립국악원 민소각단 단원 성슬기가 함께 재즈 선율 위에 우리 노래를 얹어 축제 마지막 밤을 장식합니다. 2026 우면산 별밤축제 공연에 앞서 잔디 광장에서는 전통 매듭 만들기 같은 원데이 클래스와 사진 부스, 푸드트럭도 운영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조금 일찍 도착해서 천천히 분위기를 즐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관람료는 전석 10,000원이고요. 야외 공연인 만큼 비 소식이 있는 날에는 국립국악원 안내를 미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22일부터 9월 19일까지 매주 토요일 밤에 열리는 2026 우면산 별밤 축제, 오늘 풍경 소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별숲 듣겠습니다. 연주의 가야금왕상불 4개입니다.

가야금앙상블 4개의 연주로 들으신 별숲에 이어서 황희종 작곡의 청산 준비해드립니다. 원래 이 청산은 가야금 독주곡으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권은영이 일악장의 단아하고 정갈한 선율에 매료되어 두 대의 검은고를 위한 곡으로 새롭게 편곡했는데

서 몸을 동그랗게 말고 잠을 잤습니다. 왕실 침실까지 출입할 수 있었던 VIP 고향이었던 셈이죠.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들려드릴 곡은 고양이 춤입니다. 연주의 최준외 여러분입니다.

그런 고양이가 주인이 세상을 떠났다고 먹지도 않고 울었다니. 아무튼 금손이 죽자 숙종의 두 번째 계비였던 인원왕후는 그 고양이를 숙종의 능인 명릉 가까이에 묻어주도록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게 금손은 살아서는 숙종 곁에 있었고 죽어서는 숙종의 무덤 가까이에서 다시 주인 곁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숙종은 수많은 신하의 생사를 결정했고 왕비를 바꾸기도 했으며 조선 정치판을 몇 차례나 뒤흔들었던 임금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기록 한쪽에 굶주린 고양이를 그냥 지나치지 못했고 그 고양이가 죽자 마음 아파했으며 남은 새끼를 가까이 두었다는 이야기가 나란히

검은 고양이 네로 네롱 메롱이었습니다. 연주의 김정림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과 또 이야기 나누고 음악 듣다 보니까 오늘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고양이와 쥐 오늘의 마무리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연주의 이지영 외 여러분입니다.

고양이와 쥐 오늘의 마무리 곡이었습니다. 연주의 이지영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자, 솔바람 물소리 오늘 순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힘차게 주문 외치면서 인사드립니다. 늦었다고 후회 말고 오늘 할 수 있는 일부터 지금 시작하자.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했던 연휴가 끝나고 신나는 방학이 끝나고 즐거운 여름휴가도 하나 둘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아침입니다. 8월 중순 광복절 연휴가 지나고 나면 마치 큰 축제가 끝난 것처럼 왠지 허전한 마음이 들지요. 남은 8월은 휴가를 떠올려보고 즐거웠던 여름날을 되새기며 지내봐도 좋겠습니다. 9월이 오기까지 남은 보름, 생각보다 길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요. 자, 지난 즐거움도 잘 꺼냈으면 남은 일상을 살아가는 작은 힘이 돼줄 거라고 믿어봅니다. 2026년 8월 18일 화요일 이한철의 창호이들인 햇살 시작하겠습니다.

잘 쉬긴 했는데 하루만 더 쉬면 참 좋겠다. 이렇게 쉼에 휴가에 좀 여운이 남는다고 해야 될까요? 아쉬움이 남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쪽이 더 많으신지 궁금하네요. 자, 여름휴가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푹 쉬었다 연휴 동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뭐 했는지 그 얘기 오늘 좀 나눠볼까요? 어디 다녀오셨는지, 누구와 뭘 하며 보냈는지, 별일 없이 집에서 쉬었다면 또 어떻게 쉬셨는지, 뭐 영화 보신 분도 계실 것 같고 드라마 몰아보기 하신 분들도

뭐 했는지 그 얘기 오늘 좀 나눠볼까요? 어디 다녀오셨는지, 누구와 뭘 하며 보냈는지, 별일 없이 집에서 쉬었다면 또 어떻게 쉬셨는지, 뭐 영화 보신 분도 계실 것 같고 드라마 몰아보기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아침에는 나의 여름 휴가 광복절 연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호의 드린 햇살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 이용하시면 되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덩덕궁 다운받으시면 무료 사연 쓰기 그리고 방송 청취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도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국악방송 검색하시면 국악방송 라디오 채널이 딱 보이실 겁니다. 채널 추가 눌러주시고 사연과 신청곡 그쪽으로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이신혜의 노래 듣습니다. 비나리.

국악 아카펠라 그룹 토리스의 멤버 이신혜 씨가 최근에 발표한 노래였습니다. 비나리 들려드렸고 이상은의 어기어디어라. 이 노래 나온 지도 30년 됐네요. 97년에 나온 외롭고 웃긴 가게 수록곡이었습니다. 아카펠라 그룹 토리스의 멤버 이신혜 씨가 최근에 발표한 노래였습니다. 비나리 들려드렸고 이상은의 어기어디어라. 이 노래 나온 지도 30년 됐네요. 97년에 나온 외롭고 웃긴 가게 수록곡이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나의 여름 휴가 광복절 연휴 때 뭐 하셨는지 그 사연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8817님, 여름 휴가 따로 못 가고 이번 연휴 때

또 일하시는 분들이 있고 밥을 먹으러 가도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열심히 그곳에서 일하고 계시고 버스를 타도 택시를 타도 사람들이 있어요. 네, 세상을 움직이는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7시 19분에도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계셔서 세상이 빠르게 잘 돌아가고 있는 거겠죠. 자, 이날치의 노래 듣습니다. 말을 허라니 허울이다.

0: 그러면 이 간을 어디로 넣고 어디로 내느냐 어디 서자.
1: 천지음양 오색 광채 10만 개 전기술 화하영 그러면 이 간을 어디로 넣고 어디로 내느냐 어디 서자.

이날치의 말을 허라니 허울이다에 이어서 아주 깔끔한 사운드죠. 데이브레이크의 노래와 연주로 예감 좋은 날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장호해드린 햇살, 오늘 아침에는 나의 여름 휴가 광복절 연휴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8152님, 동생네 부부랑 캠핑 갔다가 비 무더위로 코색만 하다가 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에어컨 켜는 순간 이게 우리 여름휴가의 하이라이트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에어컨은 캠핑에서는 무조건 이용할 수 없는 거잖아요. 혹시 그런 거 있어요? 글램핑장에 에어컨까지 설치된 곳? 아, 그런 데 있다면 캠핑의 즐거움도 느끼고 에어컨의 행복도 누리고 그거 참 괜찮네요. 그죠? 0900님, 한디 저 연휴에 진짜 바빴어요. 계속 일만 했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 어제죠? 회사 선배랑 돼지갈비에다가 냉면 먹으면서 이야, 이게 우리 여름 휴가네 뭐 라고 했습니다. 아이, 그것도 좋지만 그래도 실제로 좀 제대로 된 휴가 쉼 누릴 수 있는 8월의 마지막 되시기를 바랍니다. 5450님, 아들 내가 손주 데리고 내려와서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연휴 끝나고 집이 조용해지니 몸은 편한데 그래도 좀 섭섭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시원섭섭이란 말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안예은의 노래입니다. 상사화 함께 듣죠.

0: 풀면 풀수록 똑똑해지는 창호의 퀴즈 퀴즈. 창호야 안녕.
1: 안녕하세요. 퀴즈돌 창호예요.
0: 그래 어서 와라 창호야. 자 오늘 퀴즈는 뭘까요?
1: 한철이 삼촌. 오늘은 음악 먼저 듣고 문제 드릴게요. 피디님 음악 주세요.

0: 잘 들으셨죠? 오늘은 바로 이 악기에 대한 문제인데요. 무슨 악기인지 말 안 해도 아시겠죠?
1: 알죠. 아쟁이잖아. 오늘은 아쟁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0: 잘 들으셨죠? 오늘은 바로 이 악기에 대한 문제인데요. 무슨 악기인지 말 안 해도 아시겠죠?
1: 알죠. 아쟁이잖아. 아, 오늘은 아쟁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왔네.
0: 네. 바로 문제 드려요. 아쟁은 줄을 활로 문질러 갖고 소리를 내는 악기인데 이 아쟁의 줄은 전통적으로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보기 드려요. 1번 철사, 2번 말총, 3번 명주실, 4번 삼배. 좀 어려워요. 이거는 누에고치에서 뽑아낸 실인데 거문고랑 가야금 줄도 이걸로 만든대요. 이제 아시겠죠?
1: 네, 창호가 오늘은 아쟁의 줄에 관한 퀴즈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아쟁은 활로 문지러서 소리를 내는 우리 전통 찰현 악기잖아요. 예전에 아쟁 활의 재료를 묻는 퀴즈도 냈던 것 같은데 오늘은 그 활이 문지르는 줄의 재료가 뭔지를 묻는 퀴즈입니다. 창호가 결정적인 힌트를 줬어요. 누에고치에서 뽑아낸 실, 가야금과 거문고의 전통적인 줄에도 쓰이는 재료라고 합니다.

알프스의 광활한 대자연에서 태어나 자연과 삶을 그려온 노래 요들. 흉성과 두성을 오가는 독특한 기교로 삶의 생기를 표출하고 산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목동들의 외로움을 달래주던 노래입니다. 아리랑도 크게 다르지 않죠. 자연이라는 거대한 품 안에서 울고 웃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희망과 위안의 노래. 아리랑과 요들은 태어난 곳도 부르는 방식도 다르지만 거대한 산맥을 타고 흐르는 그 소리에는 삶을 향한 민초들의 꿋꿋한 생명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산타요의 아리랑 요들송. 푸른 산맥을 메아리 치는 듯한 그 힘찬 생명력이 삶에 지친 우리의 일상에 따스한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산타요의 아리랑 요들송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이한철의 청호의 드린 햇살 2부 첫 곡 이원석 외 여러분들의 소리로 강원도 명주 모심는 소리 자진 아라리 듣고 왔습니다. 자, 청호의 드린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8시 5분 59초 지나고 있습니다. 2부 첫 곡 이원석 외 여러분들의 소리로 강원도 명주 모심는 소리 자진 아라리 듣고 왔습니다. 자, 청호의 드린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8시 5분 59초 지나고 있습니다.

영화 속 캐릭터인 브렌치 목소리 연기도 저스틴 팀벌레이크가 했습니다. 이 트롤이란 영화하고 저스틴 팀벌레이크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건데요. 이 당시에 발표되자마자 바로 빌보드 차트 1위를 기록했던 히트곡이고요. 디스코 느낌 나면서도 펑키한 리듬이 있는

저스틴 팀버레이크의 노래 Can't Stop the Feeling 함께 들어봤습니다. 들렸죠? 손석희 댄싱. 3787님 노래 선곡 좋네요. 아이가 트롤 영화에서 들었다고 신나게 춤추네요. 으하하하 하셨습니다. 와, 팀버레이크의 노래 Can't Stop the Feeling 함께 들어봤습니다. 들렸죠? 손석희 댄싱. 3787님 노래 선곡 좋네요. 아이가 트롤 영화에서 들었다고 신나게 춤추네요. 으하하하 하셨습니다. 와, 이런 아침에 아이가 춤추는 재롱도 또 보실 수 있는 그런 음악이었습니다. 자, 화요일입니다. 오늘 국악이 기가 막혀 김유석 박사님 나와 계시거든요. 바로 만나볼게요.

들으면 귀가 꽉 막히는 분들, 그 막힌 귀를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시간입니다. 국악이 기가 막혀.

0: 예.
1: 아까 창호 얘기 듣다 보니까 아 이제 계약이구나 벌써 그 예, 느낌이 오더라고요.
0: 이번 주 계약하는 학교가 대부분이더라고요.
1: 네.
0: 아 좋습니다. 자 요즘 국악기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지난 시간에 가야금, 지난 시간에 검은고 이야기 들려주셨는데요. 오늘은 예고를 해주셨어요. 아쟁 이야기를 하실 거라고.
1: 창호가 예고 더 했죠.
0: 맞아요. 아쟁의 줄 뭘로 만든다까지 얘기했습니다. 일부에. 아 저도 이 아쟁 악기 진짜 좋아하고요.
1: 네.
0: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오늘 이야기.
1: 재밌는 얘기 많이 해드려야 되는데.
0: 네.
1: 걱정됩니다.
0: 자 이름부터 궁금합니다. 아쟁 요 어디서 온 말인지요?
1: 아쟁 뭐 연어를 이제 한번 좀 타고 들어가 보죠.
0: 예.
1: 원래 이제 중국 송나라 때 알쟁이라는 악기가 있었어요.
0: 오, 송나라 때면 예. 굉장히 오래전 악기네요.
1: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악기가 이제 고려 시대 때 우리나라를 전해 왔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0: 그때까지는 알쟁이였네요.
1: 예. 그렇습니다.
0: 오. 예.
1: 이 알이라는 글자가
0: 예.
1: 활로 줄을 문질러 켠다. 이런 뜻이에요.
0: 아.
1: 그러니까 그 알쟁인 거죠 원래는 이름이.
0: 그러네요. 지금의 우리 악기 아쟁 한자와는 이게 다른 글자였던 거네요 아예.
1: 네 그렇습니다. 그 알자는 이제 그 저기 자동차 할 때 차자에다가 이렇게 밑에 삐침 있는
0: 예.
1: 그 알자인데요. 아쟁은 어금니 아자예요.
0: 아. 어금니 아자를 써요?
1: 네.
0: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1: 그래서 이제 그게 왜 그럴까 하는데 이제 아직은 미스테리죠.
0: 와, 아직 밝혀진 바가 없나요?
1: 이게 왜 그렇게 정확히 바뀌어졌는지 딱 떨어지게 밝혀지는 건 없어요.
0: 와.
1: 네. 그런데 이제 아쟁 연주에는 활이 쓰이고 있잖아요.
0: 예.
1: 그래서 이런 그 개나리 나무로 쓰거나 이제 아쟁에 크게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0: 예.
1: 개나리 나무로 활대를 쓰는 경우가 있고 또 우리 일부에서 우리 저기
0: 창호가 얘기한 것처럼
1: 퀴즈가 냈던 퀴즈를 냈던 그 활 이 저 뭐죠? 그 말총. 말총으로 된 네. 그런 활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문질러 냈다라는 그것 때문에 알이라는 건 알겠지만 그 이름 때문에 그런지 알이 아로 변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어쨌든 그 알쟁이였던 것이 요즘은 오늘날은 아쟁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 글자는 아자 어금니 아자를 쓴다. 우알 아자도 아니고 어금니 네. 아자를 쓴다. 알이 아로 변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어쨌든 그 알쟁이였던 것이 요즘은 오늘날은 아쟁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 글자는 아자 어금니 아자를 쓴다. 우알 아자도 아니고 어금니 네. 아자를 쓰는 게 좀 신기하네요, 특이하기는
0: 진짜.
1: 해요.
0: 예. 보통 중국어 중국 분들이 한국말 하면 리을 발음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우리는 그거 안 써도 돼, 리을 빼도 돼. 아주 단순한 이유는 아니었을까 추측해 보기도.
1: 글쎄요, 그게 왜 그랬는지는 사실은 좀 저도 궁금합니다.
0: 예. 네. 자, 아직 풀리지 않은 숙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시죠. 자, 그러면 고려 때 들어온 뒤로는 이 아쟁이 우리 음악 안에서 어떻게 자리 잡았는지도 한번 살펴볼까요?
1: 네, 고려 음악을 이제 담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그 책이 이제 고려사인데요.
0: 예.
1: 고려사 악지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음악 챕터인 거죠.

0: 쭉쭉한 소리가 아주 품위 있게 느껴지고.
1: 그렇죠.
0: 네.
1: 그래서 이제 합주에서 보통 저음을 아주 든든하게 받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악기로 네. 오랫동안 자리해 왔습니다.
0: 외래 악기가 우리 음악 안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든 셈인데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는 아쟁하고 옛날 궁중에서 쓰던 그때의 아쟁 좀 다른 건가요?
1: 네. 그 아쟁이라는 이름을 뭐 왜 알쟁이 아쟁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0: 예.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궁중에서 쓰는 이런 악기를 대쟁이라는 이름으로도 또 써요.
0: 오.
1: 그러니까 큰 아쟁이라는 소리죠.
0: 예.
1: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산조라는 게 발달해서 우리 산조, 아쟁, 산조 이런 게 있잖아요.
0: 예.
1: 그런 악기를 소아쟁 그리고 상대적으로 정확계통에서 쓰는 악기를 대아쟁 이렇게 대아쟁. 부르기도 합니다.
0: 맞아요. 네. 그래서 아쟁 연주하시는 분들 공연 때 보면
1: 네.
0: 대아쟁, 소아쟁 같이 두고 이렇게 곡에 따라서 그걸 막 선택해서 쓰시고 그러더라고요. 창작 음악 같은 경우에도.
1: 맞습니다. 예. 보통 곡보다도 사실은 학교 안에서 시험 볼 때.
0: 예. 아, 시험 볼 때요?
1: 네. 두 악기를 다 시험 보죠.
0: 아, 그렇겠네요.
1: 정확한 곡 보고 뭐 산조 시험 보고 이러니까 두 개를 다 들고 다니거나 아니면 뭐 캐비넷에 넣거나 하여튼 네 가야금 연주자처럼 아쟁 연주자도
0: 네.
1: 악기가 기본적으로 두 개 이상 이렇게 들고 다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0: 가지고 다닐 때 부피나 무게도 엄청날 것 같은데요.
1: 꽤 크죠.
0: 네. 네.
1: 그래서 뭐 혹시 키 작은 여학생 같은 경우는 저보다 커요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0: 그렇겠네요 진짜.
1: 네, 네.
0: 정악 아쟁과 산조 아쟁, 대아쟁 소아쟁 이렇게 불린다고 하고요. 쓰임도 다르겠네요, 당연히.
1: 그렇죠. 예. 네. 네, 뭐 아무래도 그 정악 대아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베이스 역할을 많이 하고요.
0: 예.
1: 산조아쟁 같은 경우는 산조뿐만 아니라 뭐 창극의 반주, 민요 반주, 뭐 독주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죠.
0: 아, 그렇군요. 이 아쟁하면 우는 소리를 표현하는 악기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던데요. 아무래도 그 음색 때문이겠죠?
1: 음색보다도 표현.
0: 아, 표현.
1: 더 가까울 것 같아요. 아까 한디가 아쟁 좋아하는 악기예요. 그러셨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이것도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것 같아요.
0: 아.
1: 어떤 분들은 아유 그 아쟁 들으면 그냥 네. 뭐 상 우는 소리에 나는 별로야.
0: 이거라서.
1: 그러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 어쩜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마음을 그냥 파고들어
0: 심금을 울리네 네. 이렇게
1: 그래서 너무 좋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두 양면이 있는 거죠. 어쨌든.
0: 딱 들었을 때 뭔가 스테레오 타입이라고 해야 되나요? 딱 정해진 그 감정으로 빨려 들어가는 게 좋은 분들도 있고 아, 너무 그래서 싫어 이런 분들도
1: 그렇죠, 있다는. 그렇죠.
0: 우리가 뭐 하모니카 연주 들으면 어린 시절 생각나네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걸까요?
1: 그렇죠. 어떤 분들은 좋은 기억 어떤 분들은 안 좋은 기억 이럴 수 있는 거죠. 네.
0: 그렇군요.
1: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아쟁 선율을 들어보면은 이게 뭐 거의 사람의 뭐 우는 표현 아니면 우리 판소리에 특히 막 창극 같은

0: 하기 시작한 건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1: 그거를 예리하신데요?
0: 어? 아, 그래요?
1: 그러니까 많이 들어야 그게 사실은 구분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아쟁이 폭넓게 애용되기 시작된 거는 20세기 중반, 그러니까 1900년대 중반 정도라고
0: 네.
1: 보시는 게 오히려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0: 오.
1: 그 전에는 주로 이제 궁중음악 또는 뭐 정악합주 이런 데서만 사용이 됐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전에는 주로 이제 궁중음악 또는 뭐 정악합주 이런 데서만 사용이 됐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창극, 뭐 시나위, 산조 이런 장르의 음악이 이제 활발하게 연주가 되면서부터 아쟁이 좀더 많이 쓰이게 된 거죠.
0: 아, 그렇게 되는
1: 네,
0: 거군요.

0: 어떤 악기와도 좀 차별이 있죠. 확실히. 예.
1: 이게 서양의 악기로 따지면 소화쟁이 첼로, 대화쟁이 더블 베이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0: 그거는 이제 어찌 보면 관현악 안에서 예. 역할이 그런데요. 우리 음악 안에서는 두 악기가 같이 연주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1: 아~
0: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1: 차이가 있다.
0: 예, 차이는 있습니다.
1: 어쨌든 음역대로 보면 첼로나 콘트라베이스, 서양 음악에서의 그런 악기하고 좀 비교될 수 있겠네요.
0: 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나무가 예. 개나리 나무예요.
1: 그 활대가.
0: 네, 활대가. 예.
1: 신기하더라고요.
0: 네, 저도 그래서 굉장히 많이 만져봤거든요.
1: 에.
0: 예상 외로 굉장히 그

0: 꾹꾹 눌러서 띵 이런 소리도 내고
1: 예.
0: 추성이라고 해서 욱
1: 이것도
0: 태성이라고
1: 지난
0: 해서
1: 시간에 배웠잖아요.
0: 그
1: 올라가는 건 주성, 내려오는 건 태성.
0: 네, 요런 소리들을 만들어내듯이 아쟁도 똑같습니다.
1: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거 얘기 듣고 나서 제가 유튜브 좀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0: 네.
1: 해금하시는 분이 이 추성, 태성 그거 설명하는 동영상에서 봤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려갈 때 어떤 뉘앙스로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느낌 완전 다르더라고요.
0: 그럼요.
1: 되게
0: 예.
1: 중요한 거구나라는 걸 복습하면서 느꼈습니다.
0: 퇴성이라고 해서 다 같은 퇴성이 아닙니다.
1: 그냥 빠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0: 네. 그 느낌을 어느 정도까지 표현하느냐.
1: 네.
0: 아, 매번 다르죠.
1: 와, 그러니까요.
0: 네.
1: 근데 연주할 때 보면 이게 악기도 좀커 보이고
0: 네.
1: 앞서 그 개나리 나무로 만든 할 때도 이게 길다고 하시니까
0: 네.
1: 와, 이거 체력 소모 꽤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던데요.
0: 그렇긴 한데요. 우리
1: 네.
0: 왜 맨날 악기, 뭐, 기타 연주 등등 여러 가지 악기 하시니까 잘
1: 네.
0: 아실 것 같아요. 릴렉스 해라.
1: 아하,
0: 힘을
1: 힘을
0: 빼라.
1: 빼라.
0: 아쟁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
1: 아,
0: 같아요. 예, 예를
1: 그래요.
0: 들어, 저 같은 사람이 예를 들어 초보자가 아쟁을 만지면
1: 예.
0: 기타 연주 등등 여러 가지 악기 하시니까 잘
1: 네.
0: 아실 것 같아요. 릴렉스 해라.
1: 아하,
0: 힘을
1: 힘을
0: 빼라.
1: 빼라.
0: 아쟁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0: 예, 예를 들어, 저 같은 사람이 예를 들어 초보자가 아쟁을 만지면
1: 예.
0: 당연히 소리가 나죠.
1: 허리도 아플 것 같아요. 심지어 어깨뿐만 아니라
0: 아유,
1: 막 이렇게
0: 물론이죠.
1: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실제로 잘 연주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체력 소모가 크진 않다.

0: 김명길 명인이 연주한 박종선유 아쟁산조 중에 자진몰이 장단을 들어볼 텐데요.
1: 예.
0: 이제는 이런 식으로 좀 설명해 드리는 게 오히려 좀 자연스러우시죠?
1: 오,
0: 예. 예를 들어 제가 앞뒤 다 빼놓고 박종선유 아쟁산조 중 자진몰이 대목 김명길 명인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이러면 되게 막 막연하셨잖아요.
1: 예, 맞아요.
0: 근데 네. 이제는 박종선이라는 명인이 만드신 그 아쟁산조 중에 장단 내지는 챕터 이름이 자진몰이다. 그리고 그거를 김영길이라는 사람이 연주를 하는구나. 이렇게
1: 이제 이해가 되죠.
0: 네.
1: 얼마나 이제 많이 배웠는데.
0: 거의 귀가 너무 많이 뚫리신 것 같아요.
1: 좋습니다. 자, 김영길 명인의 연주로 듣습니다. 박종선유 아쟁산조 중 자진몰이 대목입니다.

0: 네.
1: 그렇게까지 막 구슬프게 운다 그런 느낌은 덜한데요.
0: 그 연주 기분이 그러셨나
1: 아, 제
0: 보죠.
1: 기분이 그랬나
0: 예를
1: 그때 그때
0: 들어요.
1: 달라요.
0: 그럼요, 그럼요. 이제 기분에도 그렇고
1: 어떠셨어요?
0: 그 연주자의 기분도 그렇고 다 그때그때 다릅니다.
1: 선생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쟁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도 자진몰이라서 그런지
0: 네.
1: 그렇게까지 막 구슬프게 운다 그런 느낌은 덜한데요.
0: 그 연주 기분이 그러셨나
1: 아, 제
0: 보죠.
1: 기분이 그랬나
0: 그때
1: 예를 그때
0: 들어요.
1: 달라요.
0: 그럼요, 그럼요. 이제 기분에도 그렇고
1: 어떠셨어요?
0: 그 연주자의 기분도 그렇고 다 그때그때 다릅니다.
1: 아.
0: 근데 예를 들어 뭐 지금도 막 강강강강강강강강강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거기를 조금 더 강조했다면
1: 아하.
0: 또는 내 기분에 강강강강 이렇게 하면 이 소울 어떡할 거야 이렇게
1: 오,
0: 좀
1: 긁어주네, 내
0: 네.
1: 마음을 지금. 막 이렇게
0: 그런 게
1: 생각할
0: 있고요.
1: 수도. 응.
0: 그리고 또 그렇지 않고
1: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0: 하면서 노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라면 또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1: 하기사 옛날에도 같은 음악인데 깊은 밤에 듣는 거랑 낮에 듣는 거랑 다르게 느껴지고 네네. 또 템포 같은 경우에도 밤에 들으면 이 노래가 이렇게 빨랐나? 낮에 들으면 처지네?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있잖아요.
0: 네네네. 이야, 그게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산조의 매력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그 산조를 굉장히 이렇게 독주곡

0: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1: 아, 좋습니다. 자, 김현식의 하모니카 연주곡 원곡이 한국 사람 이곡인데요. 준산의 아직 연주로 이 음악 들어보겠습니다.

0: 훈련을 바탕으로 음악의 미래를 멀리 바라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공연의 주제는 우리 전통 기악음악의 정수인 산조입니다. 산조는 느린 진양조에서 시작해 점차 빠른 장단으로 흐르며 연주자의 즉흥성과 개성을 담아내는 음악인데요. 이번 공연에선 5명의 작곡가가 전통 산조의 호흡과 장단은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작곡 기법과 연주자의 해석을 더해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산조의 매력을 들려줄 예정입니다. 김상욱 작곡의 피리 산조는 피리 연주자 이승헌, 타악 양재춘이 함께하고요. 홍수미 작곡의 아쟁 산조는 아쟁 이화연, 타악 황민왕이 무대에 오릅니다. 김정근 작곡의 생황 산조는 생황 김태경, 타악 서수복, 이경은 작곡의 검은고 산조는 검은고 오경자, 타악 연재호가 함께하며 유민희 작곡의 대금 산조는 대금 류근화, 타악 배런이 호흡을 맞춥니다. 같은 산조라는 이름 아래에서도 5명의 작곡가가 그려내는 음악은 저마다 전혀 다른 색깔을 품고 있는데요. 오랜 시간 이어져온 전통과 오늘의 창작이 만나는 무대. 자세한 공연 정보는 서울 도남문국악당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번엔 익숙한 이야기를 새롭게 풀어낸 두 편의 창작 무대를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창극 살로메입니다. 오스카 와일드의 대표 희곡을 우리 소리로 새롭게 해석한 창극 살로메가 오는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서울 마포아트센터 아트홀 맥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이번 서울 공연은 전국 투어의 시작을 알리는 첫 무대인데요. 올해 무대에선 김준수가 강렬한 매력의 살로메 역을, 유태평양이 욕망과 권력 사이에서 갈등하는 헤로데 역을 맡습니다. 익숙한 서양 고전이 우리 음악과 만나 어떤 새로운 감동을 만들어낼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어서 소개해드릴 공연은 창작잉 전통 순환이대입니다. 하근찬 작가의 한국 현대문학 대표작 순환이대가 창작 판소리 음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공연은 8월 27일부터 9월 1일까지 국립정동극장 세실에서 펼쳐지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각 공연 누리집을 통해 자세한 공연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0: 공자의 가장 나이 어린 제자 자장이 공자에게 관록을 구하는 방법을 묻는데요. 공자는 이렇게 답합니다. 많이 들어서 의심을 없게 하고 자신 있는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말하면 허물이 적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많이 보아서 위태함을 없게 하고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가지고 신중히 행동한다면 후회가 적을 것이고 말에 허물이 적고 행동에 후회함이 적으면 관록은 그 가운데 절로 있다. 이렇게 공자는 답했습니다. 우리는 대개 아주 조금 보고 그걸 과장되게 말하고 쉽게 행동을 해서 후회를 하곤 하는데요.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보되 말은 조금만 하고 신중히 행동하라는 공자의 이야기 오늘 산책길 화두로 가져옵니다. 사설시조 화살같이 빠른 세월 듣겠습니다. 변진심의 노래 노부영의 대금 김호성의 장구연주로 전해드립니다.
1: 화살